사랑했더란 출발한 첫 찬양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뜨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한 장면을 만나게 되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던 요나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요나였는데 정작 요나는 기뻐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누군가는 심판을 받길 원하는 이 마음.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내가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는 심판의 하나님,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내 실수에는 사정을 설명하고 남의 실수에는 결론을 내리고. 요나가요, 타락했던 니느웨보다 더 큰 문제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죄 많은 니느웨가 아니라 은혜를 독점하고 싶어하는 인간 요나의 마음이 이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 하나를 통해서 질문하셨잖아요. 요나야, 네가 그토록 아끼는 것도 내가 주었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생명도 내가 지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느냐.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향한 정죄보다 사랑을, 비난보다는 이해를, 심판보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몸 들으셨어요. 희즈윌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원에이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사랑의 뜰안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받아가세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어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성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아, 2061님 한 말씀, 또 3945님, 또 7356님, 4593님 한 말씀, 9140님 오셨고요. 6481님, 5226님 반갑습니다. 1302님, 6065님, 0115님, 5503님, 1667님, 8909님 모두 반가워요. 8291님은 매일 아침 걷기 운동하면서 사랑의 뜰안 듣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소나기가 한 번씩 내려서인지 날씨가 많이 덥지 않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하기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뜰안과 함께하니 더 행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신청해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같이 걷고 싶네요. 그 옆에서. 8918님, 간이 알픈 인생에 끊어지지 않는 새 겹줄 말씀 기도 찬양으로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귀한 고백을 보내주셨어요. 오, 든든하게 주님께서 이 새 겹줄로 묶고 계십니다. 7978님, 3812님, 네, 그리고 5941님, 오늘도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해요 라고 이렇게 귀한 고백 주셨고요. 9918님, 1806님, 9986님, 8968님, 또 6015님, 9109님, 또 7820님, 5945님, 7443님께서는 한 말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하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다.

아멘. 주의 은혜라 전해드렸어요. 장미자 사모님이셨습니다. 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신청한 분이 계셨죠. 산책하고 계시다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들으신 후에 전두관 목사님 만날게요.

0: 복음을 들여다보고 다름을 이해하면서 복음 안에서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가플리진 교회 전득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1: 도브레유트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목사님 어서 오세요. 선교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1: 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0: 네, 오늘 또 준비한 말씀이 다녀온 그 선교 결과를 나눠주신다고요?
1: 네네. 네, 어떠셨어요? 제가 다녀온 곳이 태국입니다.
0: 네.
1: 태국의 관광지에 간 것이 아니고 태국하면 관광지도 있지만 탈북하신 분들이 오는 루트거든요. 태국의 북쪽에 아주 시골 지역에 메콩강을 건너서 오시는데요.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0: 네, 그 얘기는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목사님, 네. 건강 괜찮으신 거예요?
1: 아, 감사하게도 1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0: 예, 수술하신 지.
1: 네, 예. 갑자기 예, 제가 암 진단받고 갑자기 수술을 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기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1년 동안 잘 관리하고 잘 회복하고 지금 좋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0: 정말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도울자들이 누군가를 보시면서
1: 네.
0: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김종찬의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들어오세요. 네, 이 찬양 들으신 후에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0: 네, 가수 김종찬 목사님의 내 삶을 죽게 드리며 전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지금까지 귀한 사명 감당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그 능력에 힘입어서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1: 아멘.
0: 네.
1: 감사합니다.
0: 다녀오신 얘기 해주세요, 이제.
1: 네. 그곳에 다녀온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주변에 북한에서 오신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도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 자유의 품으로,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현재 남과 북의 분단이라는 거대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분단된 국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비극을 소리 없이 온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찾아온 또 하나의 가족이자 친구인 탈북민들입니다. 2026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의 숫자는 이미 3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3만 4천 개의 슬픔, 3만 4천 개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그 3만 4천 개의 눈물겨운 드라마 중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의 안타까운 분단의 역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가명인데요. 순희 씨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순희 씨입니다. 순희 씨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비장한 결심 하나로 조중 접경 지역의 차가운 두만강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그 순간은 숨소리조차 죽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병의 삼엄한 총구와 서치라이트를 피해 어두운 강을 건널 때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잡히면 강제 북송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목숨을 잃어야 하는 잔인한 현실 속에서 그녀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은 중국 땅은 기대하던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떠나온 북한만큼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중국 땅에서 탈북한 여성들은 브로커들의 표적이 됩니다. 순희 씨 역시 국경을 넘자마자 단돈 수백만 원 중국의 가난한 시골 농가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노예가 또 아닌데, 짐승도 아닌데, 물건처럼 돈에 팔려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가족 아닌 가족들의 감시와 공안의 단속을 피해 조용히 숨어 지내야 하고, 이웃이 신고하거나 발각되면 언제든 다시 북송되어 쫓겨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가 매일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기대할 수 없었고, 고향에 두고 온 자녀들과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은 매일 밤 눈물이 되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흑암 속에 갇힌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처럼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알고 지내는 같은 처지의 탈북민 언니를 통해 탈북민들을 돕는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한번 목숨을 건 대장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거대한 주

중국 대륙을 서쪽으로 횡단하여 동남아시아와 끝이 맞닿아 있는 남쪽 도시 쿤밍까지 가는 길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중간 언제 공안에게 체포될지 모르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쿤밍에 도착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쿤밍에서 다시 작은 배에 몸을 싣고 험난한 메콩강 물줄기를 건너야 합니다. 메콩강은 누군가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삶을 이어주는 젖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는 관광지가 될 수도 있지만 탈북민들에게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죽음의 피난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탈출 과정이 목숨을 건 과정이지만 자신의 의도나 결정보다는 어떤 안내인을 만나느냐, 어떤 브로커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배 하나에 한두 명, 많아야 서너 명만 겨우 건널 수 있는 그런 작은 배에 누워서 메콩강을 따라 내려가야 합니다. 배를 조종하는 안내자가 어디에 나를 내려주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어떤 안내자는 돈만 받고 아무데나 내려줘 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내린 그곳이 태국의 어디인지 혹은 미얀마인지 라오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 내린 곳이 미얀마와 라오스라면 탈북민은 높이 2500m가 넘는 죽음의 밀림을 며칠씩 뚫고 지나야 합니다. 독충과 더위 그리고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태국 국경을 넘었을 때 그녀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태국에는 주님의 사랑과 소명으로 무장한 선교사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안전한 보호처 쉘터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받았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랑으로 준비해주는 따뜻한 밥상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의심으로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고 그곳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성경을 읽고 영적인 양육을 받으며 그녀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 3개월간의 사랑을 축복삼아 순희 씨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두만강에서 시작해 중국 대륙을 거쳐 태국 그리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이 수만 킬로미터의 사선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을 갈아놓은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공안의 눈을 피해 밤새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거처를 기꺼이 은신처로 내어주며 잡히면 본인들도 감옥에 갈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을 품어준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순희 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이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가장 아픈 상처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맡기신 가장 시급한 선교적 사명입니다. 자유의 품에 안긴 순희 씨는 이제 우리 곁에서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들이 남한 사회의 진정한 가족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그들에게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사선을 넘고 있을 또 다른 순희 씨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한민족 한핏줄 형제의 사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순희 씨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눈물 나네요. 네.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대륙을 지나 태국까지 와서 그리고 한국까지 들어오는 그런 순희 씨들. 그런데 이렇게 한국까지 다행히도 들어오는 순희 씨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순희 씨들도 너무 많습니다.

0: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한아름의 찬양으로 사랑의 뜰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사랑의 뜰한 2부에서는요. 선교하면 우리가 해외로 떠나는 모습을 떠올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우리 곁으로 보내고 계시잖아요. 노동자와 유학생, 결혼 이주민과 난민의 모습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것을 위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복음의 기회로 볼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오랫동안 무슬림 이주민 선교에 헌신해 오신 이섭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전대간 목사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2: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1: 아, 네,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0: 예.
1: 네.
0: 두 분은 어떻게 알고 교제하고 계세요?
2: 저희가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1년에 한두 차례 운영할 때 오셔서 아주 무슬림 사역에 대한 강의를 잘 해주신 강사님이시죠.
0: 네. 강사님을 오늘 방송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선교사님 소개와 또 현재 감당하고 계신 사역을 소개해 주십시오.
1: 아, 네. 저는 그 예장 합동 GMS 이주민 선교 연합회 회원이고요. 또 인터서버라고 하는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인천에 있는 서구에서 주로 그 남아시아 이주민, 남아시아 하면요 8개국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또 아프가니스탄 이주민들을 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선교사님은 그럼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이주민 선교에 헌신하게 되셨어요?
1: 네, 저는 해외 선교사로 한 20년 있었는데요.
0: 네.
1: 네, 그 특별히 이제 영국에 있을 때 남아시아 그 인도 파키스탄 이주민 사역을 영국 교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이 다문화 사회로 이미 들어간 그러한 현상 가운데서 선교를 좀 공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인도에 10년 동안 인도에서 또 무슬림과 힌두교 일이 섞여 있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그 급변한 소식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께서 좀 이주민 사역 그 중에서 특별히 무슬림 사역을 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0: 네. 아,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셨고.
1: 네.
0: 현 시대가 이주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선교사님께서 인터뷰하셨던 내용들을 보니까 이 표현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의 시대적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 그것은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여러 학자들의 그런 공통적인 점 세계 분석 그래서 이주의 시대라고 규정하는 그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이 현상은 이제 우리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21세기 후반부터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가장 뚜렷한 현상으로 전 세계적인 이주를 꼽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도 이제 굉장히 선망의 대상인 그런 국가가 되다 보니까
0: 네.
1: 많은 특별히 아시아 국민

0: 사람들에게 그 코리안 드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퍼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국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네. 이렇게 한국에도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0: 네.
2: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선교적 관점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선교적 관점으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선교학자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에서는 굉장히 그 발전적인 연구가 이미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미셜러지라는 뭐 그런 분야가 되겠는데요. 그 선교적으로 이제 크게 18세기에 해양 선교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20세기 초까지 이 선교지라고 일컫는 미복음화 지역의 내지 선교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지 선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후에 미전도 종족 운동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 미전도 종족 선교를 선교에서 우리가 바라보던 그 미전족 사람들이 이제 세계의 가장 그 유수한 도시들에 모두 찾아온다는 것이죠.
2: 네.
0: 네.
2: 그 많은 이주민들 중에 다양한 종교와 문화에서 다들 오시는데요. 특별히 네. 그 중에서도 무슬림들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2: 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0: 네, 그 가장 그 미디어의 영향이 이제 크다고 보는데요.
2: 네.
0: 이제 세계적으로 무슬림과 그 이슬람 지역에서 많은 그 서구와의 갈등 가운데 전쟁이 많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1: 네.
0: 네.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와 중동, 또, 남아시아까지, 또, 무슬림 세계 안에서 또 여러, 자유운동이나, 그런 운동들까지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런 테러와 폭력 이런 거와 연관된 뉴스들이
1: 네.
0: 이제 관심을 이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2: 네, 매스컴이나 영화의 영향도 있고
0: 네.
2: 그리고 또 무슬림 사회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적이고 또 네. 서로의 그 이익을 위한 싸움들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다 보니
0: 네네.
2: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0: 네.
2: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네네. 경계심이 커진다 이런 말씀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2: 네 그러면 말씀하신 중에 무슬림과 이슬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0: 네
2: 무슬림과 이슬람은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0: 아 이거는 제가 뭐 아랍어 전공자는 아니지만은 무슬림 사역자로서 이슬람 하면은 이제 신에게 복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2: 네.
0: 이슬람이요.
2: 네.
0: 그럼 무슬림은 신에게 복종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2: 아 네.
0: 네. 그리고 또 여성 무슬림은 무슬리마라고 이렇게 또 호칭을 하는데요. 보통 뭐 무슬림 하면 다 통하죠. 네.
2: 아, 남성과 여성을 부르는 말이 좀 다르군요.
0: 아니요, 뭐 뒤에 이제 여성 의미 마가 하나 붙는 것밖에 없지만은
2: 네.
0: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네.
1: 그래도 한 가지 알았어요. 오늘.
2: 네.
1: 성기사님께서 실제로 만난 무슬림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0: 아, 저는 이제, 저희 이제 해외 선교에서 주로 이제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1: 네.
0: 이런 사람들을 영국에서 또 인도에서도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만나왔고, 또 제가 신학교에서 좀 교수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하고.

0: 하고 티칭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제 눈에 들어오는 뭐 이런 중동 아랍 무슬림들도 때로 만나고 교제하고 돕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제가 집중하는 것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이런 이주민들입니다.
1: 네.
2: 기억에 남는 무슬림 이웃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0: 네네. 각 민족마다 다 있는데,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우리 그, 특별 기여자들이 들어오셨을 때, 인천에, 처음으로는 23가정이 왔었거든요.
1: 예.
0: 그 중에서 제가 한 15가정을 이렇게, 방문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그 학교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유치원생 두 명 있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 저는 그 아이들은 이제 언어가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어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저희 센터에 와서도 공부하게 하고 그 엄마와 함께요. 또 저희 그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한글과 또 수학 이런 것을 가르쳤는데 그 후에 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아주 한국어 발음까지 많이 좋아져서 학교 생활을 잘하게 되었어요.
1: 예.
0: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우리 여러 가정에 좀 이제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체육 활동을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축구단을 만들게 되었어요.
1: 축구단까지.
0: 네네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좀 체육 활동하면서 아이들까지
1: 네.
0: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체육 활동하고 아이들 이렇게 옆에서 보고 또 같이 먹고 하는 거 보면요. 우리 친척들 모임 같이 너무나 정겹고
1: 네.
0: 네네네. 우리나라 뭐 80년대
1: 예.
0: 그런 네, 가족 모임 같이 너무나 정겹고 종교를 떠나서 아주 너무나 기쁜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1: 아직도 그들은 무슬림인가요? 네,
0: 그렇죠.
1: 않았어요?
0: 무슬림이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1: 예.
0: 이렇게 무슬림뿐만 아니라 불교도라 해도 우리가 남의 종교를 쉽게 바꾸겠다 하는 그런, 의도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전도의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1: 네.
0: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감동과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1: 네, 복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2: 네.
0: 그렇죠.
2: 시간이 한두 번 좋은 일, 착한 일 해줘서
1: 네.
2: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1: 한국 사람들이
0: 네, 그렇죠.
1: 급해서
0: 아주 지속적으로 특별히 무슬림은 좀 시간을 많이 두고 네, 뭐 기본이 2년 이상 이렇게 우리가 네, 시간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1: 2년이면 괜찮아요, 선교사님.
0: 네, 2년이 그냥 뭐 기본일 뿐이고
1: 네.
0: 이제 평생을 우리가 함께 특별히 한국에 이렇게 정착한 분들은 평생 우리가 예비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1: 네.
0: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그래요. 그 과거에 해외 선교 중심이었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최근에는 선교 현장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0: 네.
1: 선교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네, 이 부분이 사실 뭐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이런 또 유럽에서는 아주 그 일반적인 대세로 제가 영국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되었거든요.
1: 예.
0: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이.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해외 선교에 우리가 한 3, 40년 크게 이제 교회들이 헌신한 그런 공헌이 있지만은

0: 아직도 거기에서 이 세계적인 흐름의 변화를
1: 네.
0: 빨리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대개 보면은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퍼센테지가 아직 1, 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2: 네, 한국 교회들이 이주민 선교를 하는 비율이 낮군요.
0: 네,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전의 그런 선교 영광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있고, 이거 지금 21세기에 이런 급변하는 어떤 의미로 뭐 세상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급변하듯이 선교도 지금 급변의 시대인데 우리 교회들이 네. 이전 과거에 자꾸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2: 네. 선교사님께서는 이주민 선교 신학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0: 네네 몇 번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 네, 선교 이주민 선교가 신학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0: 네네 신학은 항상 그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2: 네.
0: 그렇게 볼 때에 이 이주민 선교 신학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주를 허락하시는 그런 이유들 또 각 나라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그 바른 이해에서만 바른 그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2: 네.
0: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주민에 대한 바른 이해,
2: 네.
0: 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지금 현재적인 그런 현상적인 이해, 뭐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네. 매우 중요하네요.
0: 네네.
1: 그 이주민 선교가 단순한 봉사 활동이나 복지 사역과는 차이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네. 차이가 있다고 보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0: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예. 이제 단순한 그런 사람들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있는 것으로 교회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미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그런 사랑과 봉사, 섬김, 또 겸손 이런 모든 그런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2: 네.
0: 네네.
2: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네. 나도 무슬림 선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주민 선교를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0: 네.
2: 작은 교회도 이주민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괜찮고.
0: 네네. 그것은 뭐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첫 번째는 한 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그런 관심과 또 이런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 네.
0: 그러면은 이제 각 지역마다 이미 지금 이주민 사역과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에 찾아가셔서 먼저 좀 배우시는 게 필요하고.
1: 네.
0: 네, 그것을 자기 교회에, 자기 지역교회에, 가셔서,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중직자들에게,
1: 네.
0: 소개하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그,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런 모든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전문적인 훈련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사역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런 친절과 환대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이제 네. 구체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단체와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개인의 환대를 넘어서 이미 네네.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와의 접촉이 필요하다.
0: 네. 그것을 자기 교회로 가져올 수 있는
1: 네.
0: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1: 네, 그래요. 벌써

0: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저희가 함께 기도할게요.
1: 아, 네. 제가 기도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아프가니스탄 우리 기여자 그룹이 저희 인천에 한 200명이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관계를 계속 가지고 또 체육 활동에도 저희가 좀 여러 가지 펀드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0: 네.
1: 네, 또 하나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제 한글을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여러 무슬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맘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에게 이제 성령의 감동. 저는 이제, 한 두어 달 지나면은 복음서를 한글을 한 시간 반쯤 공부하고 한 30분 정도 복음서를 좀 그 나라 말로 들려주거든요. 네, 그리고 설명도 좀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귀중한 그런 전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유, 말씀만 들어도 감동이네요. 예. 오늘 이섭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광주 극동방송 이렇게 인터뷰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광주 민지 시민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광주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또 시민들이 정말 이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네, 오늘 이섭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선교사님 앞으로도의 사역 응원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네. 선교사님이 좋아하신다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이 흐르고 있어요.

0: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귀한 네.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이선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주도 저희가 무슬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네. 오늘도 이어서 무슬림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 목사님. 개인의 환대를 넘어서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선교사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1: 네. 그리스도인의 모든 환대와 선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바탕이 되는 거죠. 혹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 속에 젖어 있는지 날마다 순간마다 또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며 날마다 하나님과 그 연결된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지금 이 시간 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또 더불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목사님 오늘 저희의 새로운 시선을 이렇게 끌어가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1: 아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0: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득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국동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보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가 뭐냐, 뭘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 불러서 그들에게 교회 돌고 부탁하며 권면하며 하셨던 말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교회가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좀 더 정확하게 풀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대가로 지르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아들로 값을 주고 무엇인가를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아들로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혹시 천만금을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을 팔아 그 천만금을 얻으시겠습니까? 혹시 대통령 자리를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을 팔아 그 대통령 자리를 얻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10년을 더 연장시켜 줄 테니까 당신 아들 내놓으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을 파시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렇지요. 내 생명 주어서 내 아들 10년 더 만들게 할 수 있다면 내 생명 아마 아버지든 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의 피를 팔아서 무엇인가를 산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의 피를 갚고 뭘 사셨어요? 교회를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갚고 사신 교회는 뭐예요?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2번길 8번지에 있는 이 광주중흥교회의 땅과 건물을 사셨다는 뜻입니까? 그러지 마무하지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당회, 재직회, 공동회 같은 그런 조직을 사셨다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어떤 특별한 교회 생활 좋은 프로그램, 그걸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게 뭐예요? 창세 전에 지으신 자기 백성들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본래 죄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공의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했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그들을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 당신의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성경에서 교회는 항상 사람을 의미해요. 조직도 건물도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라 사람이 교회예요. 그것도 어느

순락에 잘나고 똑똑한 그 사람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이렇게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벽돌 하나를 두고 이게 집이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지요. 벽돌이 모아서 쌓아지고 지붕이 덮였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만들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교회라고 그런다. 그게 교회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배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성화 출세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인간 조건들이 교회를 정의하는데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조금 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그것 하나만 교회를 이루는 이제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성에서 이 교회를 의미한다는 두 가지가 사는 카할이라고 한 단어와 다른 하나 에다라고 한다는데 이 카할이라고 한다는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유명한 카할에서 나온 말로 집회, 회중 뭐 그런 의미로 에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 모으다, 불러 모으다라고 하는 약속에 의한 어떤 회합 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 카할이라고 한다는 여호와의 총회, 총회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고 에다는 회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지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호와의 총회, 회중,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크, 밖으로라고 하는 전치사와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뭐예요? 밖으로 불러냈다.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어디 밖으로 해요? 죄악된 세상 밖으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 알고 그 세상 밖으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시고 멸망받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셔서 자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Church. 오늘 외국어 많이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교회를 영어로 Church라고 그래요. 독일어로 키르케라고 그럽니다. 이 두 단어 하나의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쭉 어근을 찾아 올라가면 거기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퀴리아케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헬라어 단어. 의미는 뭐예요? 주께 속한 자, 주께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교회의 개념을 설명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저는 이 단어가 제일 좋아요. 멸망받을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아서 죽게 속하게 된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죄악된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서 지금 광주 중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 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특별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정말 대단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게 자기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문자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그 성경 문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모든 만신전이 있을 세상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숭배

숭배가 활발했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것으로 올라가신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는 각각 자기들이 들은 말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되, 굉장히 이 말은 예수님을 그냥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시해서 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들을 끄집어내면서 예수님 그렇게 훌륭한 분이십니다, 위대한 분이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 파악되셔야 합니다.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분의 교회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네가 똑똑해서 알아낸 것이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아낸, 그렇게 말씀하신 아니잖아요. 그것을 내게 알게 하는, 그 내 혈육이 아니라 네 부모한테 듣고 배워서, 너 선생한테 듣고 배워서 그걸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알게 하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지 않으셨다. 물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수는 있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듣고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믿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안 나와요. 왜 교회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시라는 사실 믿어지면 나올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이냐? 아니지요. 사도행전 31절에 바울이 빌립보의 간수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내자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너 혼자 그거 믿고 구원받았, 그 뜻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그 사실이 전해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깐 나가서 방황하고 있다 하더라도, 물론 염려되지요, 걱정되지요. 그러나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속한 시일 안에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나와요. 믿어져서 나와요.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들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을 때 그 한 사람만 복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어? 아니에요. 그 언약 안에서 그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 같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말면 복을 누리게 하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알려주신 것처럼 사는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에도 반드시 알려주시고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는 한 가지 모순된 사실이 감춰져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지상의 교회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진짜와 가짜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군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밭에서 좋은 씨만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씨를 하나님의 밭 교회에 뿌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종들이 들여나가 보니까 주인의 밭에서 좋은 씨와 더불어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종들이 주인에게 묻지요. 밭에 나가보니까 주인의 밭에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 그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대답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아니다. 가만 놔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도 뽑을까 염려가 된다. 심판 때까지 그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먼저 가라지는 모아 불에 태우도록 단을 묶고 알곡은 모아서 내 곳간에 드리겠다라고 주인이 말씀하시지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받던 지상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서 구속하신 그분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씨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중흥교회 안에 반드시 좋은 씨가 자라고 있고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지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알고 누가 가라지인가?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까? 아니야,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 가만두어라. 그런 짓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왜 모릅니까? 가만 보면 다 나타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잖아요. 구원의 비밀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었던 사람, 죄 없었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알곡이었던 사람이 쭉 알곡으로 살다가 마침내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알곡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라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셨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알곡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우평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난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니었잖아요. 그는 착함이나 의로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 강도일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협해서 가진 것을 빼앗았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형벌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 깨닫습니다.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아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다. 그래서 고백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절대로 안 돼. 넌 지금까지 강도지만 하면서 살아온 나쁜 놈이잖아. 너 따위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내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었어요. 그 문맥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님은 틀림없이 그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네, 틀림없이 들어가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가봐야 알아요. 천국에 들어와 있어야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안 가봐도 알아요. 왜요?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

사라지냐를 자꾸 갈라내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곡이 변화해서 알곡이 변해서 가라지가 되는 경우는 가라지가 변해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분별하고 있어야 할 일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진짜 알곡인가? 나는 진짜 알곡인가?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동시에 우리는 아주 정확히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거짓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지요. 사탄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뭘 가지고 공격해?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가지고 공격해. 바다의 짐승과 그 표현 666 뭡니까? 세상의 권세와 극단의 인본주의, 세속주의지요. 그것이 사탄의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탄은 땅의 짐승을 가지고 공격하는, 땅의 짐승은 뭐예요? 양같이 두 뿔이 나 있고 그러나 용처럼 말하는 자. 용처럼 아주 포악한 말을 한다는 뜻 아니에요. 용처럼 말을 잘한다는 건 마귀, 사탄처럼 마귀가 말을 아주 능수능나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사탄이 음부의 원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죠. 우리가 잘 봐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희를 해치지 못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항상 교회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어보고 틈을 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음부의 권세가 결국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랜 실적 오랜 교회의 역사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어느 교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10대 밖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고 세상을 빼앗고 짐승의 밥이 되었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까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고, 바울 사도는 도끼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고, 그걸 넘어 교회 시대, 중세 시대는 괜찮았나요? 그때도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 교권주의자, 잘못된 욕망과 오염된 신학이 복음의 핵심을 만들어졌어. 흐르게 만들어 말씀의 빛을 가려버렸어. 그 결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현대에 와서는 어때요? 노골적인 박해는 없을지 모르죠. 물론 지금도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화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만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느냐? 아니에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속화로 공격하고, 뭐 인본주의로 공격하고, 종교 다원주의로 공격하고, 세상 쾌락으로 공격하고, 본질적인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신사가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 예상대로 움직여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교활하고 악랄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때는 무서운 박해로, 어떤 달콤한 유혹으로, 어떤 노골적인 이단, 어떤 아주 그럴듯한 인본주의적인 말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권징해야 하고, 거짓 있으면 분별해내야 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 싸움은 사람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존재 자체를 걸고 한 싸움이거든요.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삼킨 바 되겠느냐는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올바른 신앙을 왜 지켜낼 수 있겠느냐?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겠느냐? 성도의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 싸움이란 말.

0: 존재론과 관계된 싸움이에요. 인간의 논리와 관계와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사람의 기쁨과 드러내면 위한 일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여러 상황 이유로 모든 것을 눈 감고 그냥 지나칠 때에 교회는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의 경고에 서야 합니다. 신앙생활 외형적인 멀쩡함에 속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정말 건강하고 바른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고문의 주님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3개월은 반드시 사탄의 미혹과 준동을 이기고 승리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이깁니까? 사람들의 똑똑함 아닙니다. 조직의 경고함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여기에 120년을 있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겨우 120주년, 130주년 하고 끝날 교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교회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계속 우리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뭐냔 말이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보면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요. 주님이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천국 열쇠를 가요. 여러분 열쇠가 뭐예요? 문 여는 거잖아요. 문 여는 거잖아요. 천국 문을 여는 게 천국 열쇠예요. 열쇠는 딱 하나만 맞아요. 천국 열쇠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거.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 열쇠입니다. 세상에 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대학관에 없어요. 청와대에 없어요. AI 연구소에 없어요. 오직 교회에만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야 열리는 거예요. 닫아두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많은 사람을 초청할 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내 선교 많이 해야 돼요. 해외 선교 많이 해야 돼요. 연약한 교회들 더 많이 도와줘야 돼요. 수고하는 성도들 더 많이 도와주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 다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사람의 외적 조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 평가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도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넌 쓸모없는 것 같아. 넌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넌 별로 우리 교회 쓸모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이 존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교회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생명 걸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에 견고히 서 있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문을 열고 더 많은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1-0411 521국에 411번 광주 중흥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해야 할 일들, 미래에 대한 걱정,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큰 관심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자연스럽게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우리 방송 가족분의 신청곡이었는데요. 강중현의 주가 일하시네.

0: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일하십니다. 아,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게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씨교회 김우진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반갑습니다.
0: 네, 샬롬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소망의 가족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이 그냥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 시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크신 인자하심으로 돌아보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러한 고백이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소망의 가족들, 참된 소망의 근거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길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7291번님, 제가 혈액압을 앓고 있는데 완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들 두 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며 또 아들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 개인의 건강과 또 우리 자녀들, 아드님들을 위해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릴게요.

0: 하나님 아버지, 7291번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혈액암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알아 고통하고 있는 7291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들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결코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이 육신의 약함이 영혼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두 아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으로 교회도 다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도 꾸리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이 믿음을 통하여 이 가정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알아 고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요한 그 모든 과정에 채우심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아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5474번님. 이수금 사부인이 첨단 재활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파킨슨 증후군으로 목이 굳어 숨쉬기가 힘들고 목을 절개한 가운데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1시부터 월곡교회 이원재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아, 우리 사부인께서 구원받고 파킨슨 증후군도 치료되어서 아, 정말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이수금 사부인님, 아, 정말 치료도 받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5474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수금 사부인,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만남 안에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파킨슨 증후군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수금 사부인이 귀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매주 귀한 목사님 통하여 소중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그 영혼이 구원을 얻고 병도 깨끗하게 나으며 또 이후의 삶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이 온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치료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흡이 어렵고 움직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힘 허락하여 주셔서 한 호흡 호흡 내딛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또 하루하루의 일상이 불편하지 않도록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수금 사부인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5474님을 그 정성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또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치료와 회복의 소중한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베푸는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하여 이수금 사부인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2915번님. 사랑하는 엄마, 오후 1시 10분에 진료 예약이 있습니다. 검진 결과도 듣게 되는데 치료의 하나님,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몸과 마음 온전히 건강하게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마저도 맡깁니다. 좋은 결과와 함께 평안과 소망을 주세요. 아, 정말 기도 제목처럼요.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 모두 맡기고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2915번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0: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2915님의 어머니께서 참 그 두려운 결과를 두고 그렇게 긴장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머니 안에 있는 암세포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평강이 우리 2915님과 사랑하는 어머니와 모든 가정의 식구들에게 온전히 임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2915 그님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특별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이 가정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길을 걸어가는 모든 상황들 앞에 모든 길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하고도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 결과 앞에 겸허히 수용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2915님 가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시교회 김우진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간절하고 소중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니까요.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들 또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은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 기다리며 찬양 한 뼈에 올려드릴게요. 플레이트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0: 아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9215번님, 39세 아들이 이번 주 토요일 6월 20일에 교회에서 결혼을 합니다. 예비 아들 부부가 믿음으로 더 잘 다듬어져 거룩한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지며 모든 준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당일에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천지의 주재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와 많은 하객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아들 부부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로운 결혼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우선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또 벌써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긴장되고 많이 설레실 것 같은데 이 기도 제목처럼 좋은 날씨도 또 많은 하객들도 모여서 많은 축복 가운데 축하 가운데 결혼 예식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9215님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키웠던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갑니다.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잘 키워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0: 아멘.
1: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정의 질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로서 더욱더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내일 모레면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갑니다.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흘러가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이 가문에게 온전히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가정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도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태의 문도 열어주셔서 귀한 믿음의 자녀들도 잘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결혼식 날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3942번님. 교회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아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들이 잘 나와서 집사님이 치유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3942번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0: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대를 품고 그렇게 용기 내서 이 시간들을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3942님께서 기도하신 올 기도 제목을 주신 교회 집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최근 암 진단을 받아서 참 어렵고 아프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 집사님에게 온전히 주어져 그의 마음의 평안으로 그의 마음의 온전함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또 하나의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여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온전히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동역하는 우리 3942님의 모든 자리 위에도 귀한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7087번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기력하고 힘듭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친정 부모님이 두 분 다 아프신데요. 제가 잘 섬기고 예수의 사랑으로 잘 보살펴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치매 증세가 있으셔서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 7087번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다 꺼내지 못하고 다 말할 수 없는 마음속에 깊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닿고 응답받고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목사님 마무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87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기력하고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아프시고 재정의 어려움 또한 있어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0: 아멘.
1: 하나님 이 고백이 7087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상황도 좋은 쪽으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아버지의 치매 증세가 있어 그것들을 보호하느라 참 힘듭니다. 그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분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어찌어찌 이겨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우리 소망의 가족들 함께 방송을 들으며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지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씨 교회 김우진 목사님과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선택 속에 오늘의 깊이 자리하길 원하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하백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치유 음악가수 기현수 씨가 출연하며 다양한 음악인들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예배당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006-0455번, 010-8006-04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 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을 중심으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할 대상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력을, 또 재산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목회자와의 친분을 자랑하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사와 신앙 경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는 은사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파당이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한 바울 편이다. 나는 설교를 잘한 아볼로 편이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개바 편이다 하면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사람을 더 높이고 자랑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하는지 세 가지 영적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을,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는 바울의 소유가 아니다. 아볼로의 소유도 아니다. 너희는 어떤 인간 지도자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람 중심의 신앙을 따라 사람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보다는 율법을 따라갑니다. 은혜보다는 행위를 자랑합니다. 예수를 자랑하기보다는 사람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따라가면 이미 그것은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보다 늘 주님을 자랑하고 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로 20절까지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으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끔찍한 죄를 범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였지만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하셨을까요?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수합니다. 아무리 영성이 깊은 지도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그 사람이 흔들릴 때내 믿음도 함께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없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특정 인간을 교주로 높이고 자랑합니다. 자신이 이 시대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구주라고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자리에 인간 지도자들을 올려놓습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자랑하고 추구하다 보면 결국 이처럼 잘못된 신앙과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기본에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0: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예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중보자요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파벌에 속해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아볼로도 개발라도 개바도 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도 사망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하나님께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축복의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대단한 지도자의 손에 달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지나갑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썩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차분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더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세력에 더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내가 다니는 교회나 사람의 직분을 더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다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은 지나가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람은 우리는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65국에 6190번, 062-265-6190번, 광주 순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정. 그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맞벌이 부부로 인하여, 결손 가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가정이 회복의 장소가 되거나 치유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고통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가정들을 만져주셔서 그 가정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 웃음꽃이 피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과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동성 동거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 공동체로 인정하고 제3자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배상을 명한 최근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교계 법조단체인 복음법률가회는 이를 사법권의 명백한 한계 일탈이자 혼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사법부가 현행법과 헌법의 명문 규정을 넘어 사실상 동성혼을 우회 도입하려 한다는 법조계와 교계의 강력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복음법률가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3-2부가 동성간 동거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규정해 위자료 배상을 명한 판결에 대해 명백한 사법권 남용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법률가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상 혼인과 사실혼 역시 남녀의 결합만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법원이 법에 없는 새로운 범주를 임의로 창설한 조치는 국민의 입법권을 침탈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복음법률가회는 성인들의 동성결합을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가족 내 최약자인 자녀의 복리와 입장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개탄했습니다. 미국 설린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동성결합 안에서 양육된 자녀는 생물학적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보다 정서적 문제 경험 비율이 3배가량 높다는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법률가회는 동성결합의 확대로 인한 혼인율 저하와 전반적인 출산율 감소가 서구의 현실이라며 초저출산 위기를 겪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미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반문하고 법원의 즉각적인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평생을 목양에 헌신해온 담임 목사들의 상당수가 은퇴 후 최우선 계획으로 온전한 쉼을 희망하면서도 노후 준비와 새로운 형태의 사역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담임 목사 401명을 대상으로 목회 은퇴 후 계획에 대한 제135차 넘버즈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계획에 대해 쉬고 싶다는 응답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기독교 사역외 일반적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과 선교사 등 기성교회 이외의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답변이 각각 20%로 동일하게 집계돼 생계유지와 노후 준비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사회봉사가 12%, 해외선교가 11%로 뒤를 이었으며 설교자가 없는 시골 작은 교회들을 순회하며 섬기겠다는 세부 구상

회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가족회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생사와 건강 상태를 분명히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무사 귀환 문제를 미국의 대북외교 의제에서 우선순위에 올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욱 선교사를 2013년,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2014년 각각 억류한 뒤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는데 지금까지 새 선교사의 생사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납북 억류 선교사 문제가 앞으로 대북 접촉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연례 총회를 열고 생명윤리 수호와 여성 목사 금지 등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담은 주요 결의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남침례회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총회에서 인간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존엄하다며 조력 자살과 안락사 입법화 움직임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교단 측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급증한 반유대주의를 성경에 반하는 죄악으로 규정했으며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불법 이민 사면은 반대하되 합법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혐오는 거부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목사와 장로 직분을 성경적 자격을 갖춘 남성에게만 허용한다는 기존 신앙 고백을 재확인하고 여성 목사 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내년 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정통 개혁 신학의 발전과 세계 신학계 기여를 목표로 총 4억 5천만 원 규모의 제2기 분중 신학총서 연구 집필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분중 신학총서 편집위원회는 신학 전 분야를 대상으로 15명 이내의 유능한 신학자들을 선정해 과제당 3천만 원의 연구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 정통 신학자로 최근 5년 이내 한국 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5편 이상 게재 등 학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접수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분당 중앙교회의 대규모 학술 자원 투입은 개교회 중심적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한국교계의 지적 자산을 공적으로 비축하는 실질적인 청지기적 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곤고해진 이스라엘을 향해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구속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낙심한 백성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하여 강조하며 지난 역사 속에서 기적적으로 증명되었던 주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는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출애굽의 기적을 뜻하며 강을 건널 때에는 요단강의 거센 물줄기를 멈추어 세우신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물과 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길에서 마주하게 될 모든 방식의 위험과 극심한 고통 그리고 재난의 현장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친 시험과 시련을 결코 혼자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그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파멸되거나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전 생애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이미 승리한 선포이며 이미 보증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드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거친 물과 불 속에서도 나를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사는 윤영호 장로입니다. KT에서 25년간 근무하다가 5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관리본부장으로 인사 및 교육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관리 회사 쪽에 직원들 인사관리하고요. 법정 교육 담당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성희롱 예방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산업안전재해 그런 것들을 법정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윤영호 장로님을 만납니다.
1: 경기도 분당 순회동에 있는 50여 년 정도 역사를 가진 꿈과 사랑의 교회 시무장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김동진 담임목사님이시고요. 육군 군목 및 총신대 교목으로 섬기시다가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 오신 지 5년여 정도 됐고요. 늘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은 물론 매월 바이블라이프 묵상지를 발간해서 이를 통해 주일 설교와 주일학교와 새벽 예배까지 이 바이블라이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롭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영숙 사모님은 총신대 상담대학원을 나오시고 요즘은 학기별로 운영 중인 우리 꿈사랑 아카데미 과정인 535의 오묘한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또 다른

0: 여성들을 위한 성경부 무관 등 열정적인 강의로 많은 성도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계십니다.
1: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는 윤용호 장로님은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을까요?
0: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갔다 오면은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맨날 구슬 하곤 했는데 구소리가 나면은 어김없이 우리 집이에요. 그래도 낫질 않아서 어린 마음에 그것이 싫어서 친구를 따라서 시골의 그 작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날마다 새벽에 정원서를 떠놓고 불공도 드리고 전통적인 그 샤머니즘을 신봉하시는 분으로 처음엔 제가 교회 나가는 것을 아시고는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제가 어머니 그렇게 신봉하는 힘이 있다면 왜 그리 구슬 열심히 해도 병이 낫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믿고 종교를 한번 바꿔보시라고 권유를 해서 처음에는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럼 그래볼까 하고 어느 날 주말이었는데 그 시골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집에 와서 아랫목에 심순사진처럼 모셔놓은 그 부적 등 우상 덩어리를 다 꺼내서 불태워버리고 그 주일에 어머니와 누나도 함께 교회에 처음 나가시게 됐습니다.
1: 어머니를 전도한 바로 그날 형님이 큰 사고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0: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형님이 나무를 하러 가셨는데 해가 져도 형님이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깊은 산꼭까지 형님 이름을 부르며 찾아 나섰는데 멀리서 사람 살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형님이 나무를 해서 기계에 지고 오시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깊은 골짜기로 넘어지셔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읍내 병원으로 긴급히 경운기로 이송을 해서 응급처치는 했지만 시골의 작은 병원이다 보니까 그리 수술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룩거리면서 지내시다가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서 다시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도 잘하시고 믿지 않았던 우리 형님과 형수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우환이 끊기지 않던 우리 집안에 형님의 골절 그 사고가 마지막이었고 우리 어머니도 오래 못사신다고 하셨는데 91세로 장수하시고 10여 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1: 10년 전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에서 윤 장로님 어머님 소식이 사연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윤 장로님이 극동방송 애청자가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저는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찬양을 좋아해서 습관적으로 극동방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대면하지 못할 상황에서 정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전도할 사람들에게 정말 제가 전하지 못할 내용을 너무도 은혜롭게 잘 전해주는 106.9 극동방송을 잘 권유하고 있답니다.
1: 방송가족은 방송을 듣고 방송을 알려 듣게 하고 전파 선교사로 힘을 보태시지요. 윤 장로님은 그래서 지금도 전파 선교사입니다.
0: 정말 매월 작은 금액의 후원이지만은 저는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 차에나 아예 106.9로 고정을 시켜놓고 운전하면서 이제 새로운 길, 초행길을 갈 때나 밤늦은 밤에나 때로는 억수로 비가 많이 쏟아져 두려울 때 국동방에서 울려나오는 그 찬양과 말씀으로 저의 지킴이가 되어졌던 소중한 친구이기에 그리고 전 세계로 울려 퍼지는 이 복음방송을 통해서 작은 선교사라고 동행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전파 선교사가 되어 극동방송의 전파를 보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는 일에 동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예숙 권사에게 참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당신을 만난 지가 벌써 34년이 되었구려. 외롭다는 인생길에 말없이 평생 반려자로 되어준 사랑스러운 당신. 결혼해서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반듯한 애식 한번 그리고 여행 한번 시켜주지 못한 게 이내 마음에 걸린다오.

0: 서로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출근하기 바빠 대화할 시간이 없어 바삐 사는 삶 속에 이제야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있음을 생각해보며 하루의 시간도 수많은 언어로도 표현하기 힘든 나였기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의 사랑인 걸 당신은 알고 있죠? 우리가 중년을 훌쩍 넘기고 아름다운 사랑을 했고 달라는 가정을 이룬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하며 서로를 보듬으며 서운한 일들을 닥쳤을 때 참을 줄도 알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이 두 배로 되는 사랑을 합시다. 늘 건강 잘 챙기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여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결혼 34주년을 맞는 사랑하는 한인숙 권사님께 띄워드린 음성 편지에 이어 윤용호 장로님 기도 제목입니다.
0: 부족하지만 아론과 훌처럼 교회와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이 주신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고래 목표인 새 믿음, 새 생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말씀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도록 중보기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복소리 오늘 윤영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1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유럽에서 진행된 G7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주 열렸던 EU 정상회의에서도 그렇고요.
1: 네.
0: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밝혀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1: 그런데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에 더 전념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트럼프식의 경제 보상이 있지 않겠냐라는 해법도 내놓기도 했죠.
0: 네. 북한의 이런 경제 보상이랄까요? 지원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동안 계속 있었지만 북한은 이것들보다도 체제 유지와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북한은 세계와 한반도 또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개발을 중단해야겠죠.
1: 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그리고 핵무기 개발 중단을 위해서 수년간 대북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피해는 주민들이 봤잖아요.
0: 네.
1: 하루속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주민들을 살리는 길로 나아오기를 또 우리가 오늘도 더 관심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을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또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많이 보내주세요.

0: 생방송 OEP데이 오늘의 첫 찬송 내영은의 햇빛 비치니 함께 했습니다. 북녘 땅에도 북한 지도부에게도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그 변화는 우리의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매일매일 말씀드리는데 잠시라도 함께 마음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또 변화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출석 인사들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고 계십니다. 소개해드릴게요.
1: 2483님 예쁜 꽃사진이랑 같이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광양 날씨가 흐린데 찬양방송 우리 OEP데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뭐 기도의 한 줄과 함께 출석 인사를 보내주셨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새싹 회원도 오셨는데 9191님
0: 네.
1: 안녕하세요. 친구랑 드라이브하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복음의 자유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0: 와.
1: 아마 친구분이 맞추신 주파수에 같이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0: 네?
1: 우리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듣고 계신 거잖아요. 선물 하나, 출석 인사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0: 예. 그리고 의정부에서도 새벽 출근길마다 또 이렇게 남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2682님께서 주님의 역사심으로 통일에 반석되게 하소서라고 출석 인사와 기도 문자 함께 남겨주셨고요. 서울 가산동입니다. 9950님 북한이 복음 통일돼서 주민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 네. 라고 남겨주셨어요.
1: 부여에서도 와주셨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시간씩 일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와.
1: 와, 어떻게 이렇게 다짐하시고 실천하시고 또 계신 곳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0: 그러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계신 지역이 어딘지 이 방송 듣고 있는 출석 체크 남기실 때 여기 어딥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이렇게 복음 통일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어떻게 진행해볼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차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북한과 이곳 남한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시간 가운데 오늘의 주제를 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0: 네.
1: 주변 분들 같이 듣고 계신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리고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여러분 지역 꼭 같이 적어서 문자로 어플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찬양 함께 하시고 한편차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부른 살아계신 주 찬송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하나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어 표현의 우리 뜻을 여러분이 마시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북한 출신인 아내 우리 신부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이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 대화 후에 저희가 보기까지 두 가지 내어드리니까요.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오늘도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야, 1419님 내일 저녁에 부산 오늘의 교회 통일 세미나 한다고 소식도 전해주셨고 또 출장 전에 이렇게 방송 듣고 있습니다. 구로에서도 남겨주셨고
1: 네.
0: 야, 우리 2951님은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8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이제 마음의 거리도 함께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뼘 차이!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기 왜, 이게 왜 있지? 아 진짜.
1: 아... 뭐가 잘 안 돼요 여보? 자꾸 우뚤거리고 있어요.
0: 아 아니야 자기야, 나 혼잣말 한 거야.
1: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너무 우뚤대지 마시라요.
0: 아 이게 뭐가 한 개가 안 되니까 이게 싹 다 안 되는 느낌이야. 아...

0: 아, 나 이거 또 왜 여기 있어?
1: 자, 자, 심호흡 한번 해봐요.
0: 아, 안 되겠다.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다.
1: 원래 그렇게 우뚤거릴 때는 그냥 잠시 쉬어야 돼요. 어차피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0: 아, 맞아, 맞아. 아,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확 받나 봐. 자기한테 미안해. 아.
1: 자꾸 우뚤대면 이제 칭찬 안 해줄 거예요. 알겠죠?
0: 네.

0: 자꾸 우들거리면 칭찬 안 해준다는 아내의 말에 또 오늘도 남편은 작아집니다.
1: 아, 작아. 낮아지면 섬김이죠, 뭐.
0: 그래요? 네. 자, 오늘 우둘거리다. 예, 우쭐하다 할 때 우랑 둘이서 할 때 둘, 우둘거리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오늘 대화 맥락상 좀 유추가 가능하실까요?
1: 근데도 네. 우리가 유추를 해서 네. 정답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0: 오늘은 없네요. 어렵나?
1: 그런가 봐요.
0: 자, 우둘거리다라는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1: 우쭐대다.
0: 우쭐대다. 2번
1: 투덜대다.
0: 투덜대다. 자,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어요. 네.
1: 이게 오답도 나오고 네. 정답도 우리 보기 전에 바로 직전에 보내주셨는데 근데 우리 OFP데이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네. 이렇게 우들거리는 분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거의 없지만 네. 가끔 가다가 네. 저는 이렇게 문자를 한 달 두 달이나 보냈는데 좀 선물도 안 주시고 하시면서 가끔 가다가 있어요. 가끔
0: 애기요.
1: 가다가.
0: 그건 애기. 자, 1번 우쭐대다, 2번 투덜대다인데 사실 저는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1: 오늘 우쭐대셨어요?
0: 밖에 잠깐 점심 먹고 나갔는데
1: 아, 그렇죠.
0: 너무 더. 왜 이렇게 더? 이랬어요.
1: 아유, 저도
0: 주님 죄송합니다. 감사만 해야 되는데.
1: 그럴 수 있어요. 네. 30도라잖아요.
0: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힘들어.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주님. 자, 1번.
1: 우쭐대다.
0: 이게 우쭐대는 건가요? 2번.
1: 2번 투덜대다.
0: 왜 딴 사람들은 선물 주는데 나는 왜 선물 안 주고? 이런 거.
1: 오늘은 네. 근데 더욱이 그렇게 우들거리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예. 북한 말은 항상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0128님.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0: 아니 왜 투덜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하셨는데 없어야 됩니다.
1: 우리 구일상공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0: 아예 없잖아요. 우리 모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우둘거리다라는 북한어 표현 여러분이 맞히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1: 우쭐대다.
0: 2번
1: 투덜대다.
0: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 문자 남기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 2310님이 오늘 주파수가 잘 안 맞나 봐요. 지직거려요.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을게 하셨는데 정답은 맞히셨는데 그러면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1: 맞아요.
0: 들으세요. 휴대폰으로
1: 어플리케이션 극동방송 다운받으시고 네. 또 거기는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잖아요.
0: 다른 사람들하고 인사도 할 수 있어요.
1: 힌트도 볼 수 있고요.
0: 그러니까요. 자, 찬양 함께 하시고요. 목요일에 코너 너와 나의 어울림 이어드리겠습니다.
1: C5의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4: 저는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6: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또 네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아보셨나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유익,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해 세대별로 받은 교육도 다를 텐데요. 하지만 최근엔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듯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억에 남는 건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교육은 필요할까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또는 모임별로 다양한 공동체에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통일 교육에 한국교회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아, 말해 뭐해요. 악플보다 무플이 무서운 거 아시죠? 진짜 통일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8: 진짜.
7: 그러다 보니 이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떠다니는 미디어에서 스치듯이 봤던 인상이 전부로 남는 거죠. 책 한 권 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무서운 것처럼 북한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그 인상만 갖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너무 있죠.
0: 예.
5: 저는 사실 제가

0: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통일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나?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냥
1: 그래요.
0: 막연하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포스터 그리기 정도?
1: 그렇죠.
0: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2: 아, 삼순이님 때까지만 해도 포스터도 그리고 글도 썼잖아요.
1: 네.
2: 지금 세대는 아예 그런 것 자체가
0: 진짜요?
2: 없어요.
1: 그럼 통일에 대한 아예 교육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각 학교에서
2: 심각하네. 네.
1: 통일교육을 실시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뿐이에요. 계속해서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는 있었어요.
0: 그렇구나.
1: 근데 우리 뇌리에 딱 박히는
0: 맞아요. 인상적인.
1: 그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나눌 만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아직까지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2: 시험에 안 나와서
1: 아, 그런가?
0: 그럴 수도.
1: 수능 과목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
3: 그러게요.
1: 네.
0: 좋은 방법이.
1: 자, 그럼 통일에 대한 교육이 북에서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4: 아, 저 이제 북한과 남한의 교육을 둘 다 받아본 입장에서 남한에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을 그나마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하게 되는데
1: 네.
4: 북한에서는 아예 반대적으로 이제 통일보다는 남한과는 적대적이다 이런 교육을 좀 더 중심적으로 네, 하기 때문에
1: 그럼 통일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들어봤잖아요. 네. 북에서도
4: 네 들어봤습니다.
1: 네.
4: 이제 어릴 적까지는 통일 뭐 기차 통일 열차 뭐 이런 머리도 했었고요. 그리고 교재로서도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 남조선을 네. 해방시켜야 된다.
4: 맞습니다. 네. 남조선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우리가 아이고. 이제 보살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통일에 대한 좀 이미지를 좀 변질시켜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게 교육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1: 그러면 통일은 이뤄야 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2: 네.
1: 주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저는 확실하게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1: 네.
5: 왜냐하면 사실 청년들이 통일을 많이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이유가 지금 남한으로서도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1: 그렇죠.
5: 통일이 됐을 때 경제적인 부담감이나 세금에 대한 문제나
1: 맞아.
5: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조금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입장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남한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경제학적으로는
5: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해주는 오히려 통일이 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여서 네, 뭐 분담 비용이라든가
1: 네.
5: 아니면은 뭐 징병제로 인해서 청년층의 기회비용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통일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이 통일이라는 것을 무조건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지만
5: 네.
1: 우리가 통일을 반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죠.
2: 그렇죠.
1: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럴 수도 있다. 또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교육은 당연히 몰라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2: 아, 네.
1: 근데
2: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해도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1: 네.
2: 해방구 같은 느낌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는데 희생하다 가고 싶지 않은 게
5: 맞아.
2: 우리 친구들 진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챙겨 먹을까 굉장히 똑똑해요. 이런 상황에서 통일 좋을 거야 장기적으로 봐봐 했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걸 챙기려고 할 것 같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 교육은 교회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교육해야지 모르겠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더 좀 확고해진 것 같아요.
1: 예.
2: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결국엔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사명 속에서 이뤄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천국의 계산 방식으로 살 수 있잖아요.
1: 하나님의
2: 그러네요.
1: 어떤 가치 아래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찾아서 교육을 해야 된다.
2: 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사회로 확장되면 좋겠다.
1: 와.
2: 네.
0: 보라님 말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되게 통일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특히 어르신 세대들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적대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은데
1: 예전에 반공교육을

0: 교육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보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 화해, 용서 등의 가치를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배웠으니까 네. 저희가 배운 이 가치를 주변에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가족은 북한의 공산군에게 피해를 입었어. 누군가는 우리는 이산가족이야. 이런 아픔이 사무치신 또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0: 맞아요.
1: 그런데 결국에는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화해라는 가치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아마 교회가 나서서
0: 맞습니다.
1: 그런 의미를 또 알리고 가치를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아마 말씀이실 것 같아요. 네.
2: 요즘에는 남한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청년들 층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1: 아무래도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 뭐 얘기도 있었고
2: 국가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반대 상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두 국가 사이에서 서로 통일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은 통일은 당연히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1: 영영 분단된 채로 고착화될 수 있죠.
2: 네.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들과 또 여기 국동방송 같은 매개체들이 그 연결을 이어줘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통일 교육이라는 것도 정말 세대별로 또 계층별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학교에서만 한다고 그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미디어나 또 새로운 디지털 기기 같은 것들도 활용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기기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요즘엔 또 VR이 엄청나게
1: VR
0: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이나 남한 통일됐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체험형 교육을 함으로써
3: 와 방탈출을
0: 그런
3: 맞아요.
0: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컨텐츠도 개발하고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노력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4: 사실 게임이 갖고 있는 되게 유익한 점 중에 하나가 목표를 가지고 팀을 이루면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1: 네.
4: 그래서 이 교육도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수동적으로 너무 앉아서 듣는 교육을 받아서 기억이 안 남는 거지.
0: 인정적으로.
4: 방금 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체험하는 식으로 배우게 되면은 피부에 와닿는 교육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4: 저 방탈출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럼 한번 이게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좋을 것 같아요.
4: 북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고 싶다. 그런데
3: 재밌겠다 진짜.
1: 나는 안 해봐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4: 아 진짜요?
1: 옛날 사람.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은 통일은 반드시 된다. 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할까?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필요 없어. 통일은 안 될 거야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아마 상관이 없겠지만 필요가 없겠지만 분명 통일은 필요합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도 꼭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 한번 또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해 주신
4: 보라,
0: 주주,
5: 삼순,
2: 웅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0: 세대별 계층별 다양한 통일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함께 고민해볼게요 하고 문자 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이해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뼘짜리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1: 네, 우둘거리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는데 네. 무슨 뜻일지 1번이 우쭐대다, 2번이 투덜대다.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네. 오늘도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6263님처럼 청주에서 참여합니다. 이렇게 우둘대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야겠어요. 그쵸, 그쵸.
0: 아멘. 네. 제 별명이 투덜이었던 거 제가 감사를 배워가게 하시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육이님. 저도 그렇거든요. 자, 오늘 1번이 우쭐대다고요. 2번이 투덜대다. 자, 우둘거리다의 뜻을 여러분이 아직 정답 못 남기셨으면 지금 여기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1: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한 뼘짜리 퀴즈 정답은요?
1: 우둘대다의 우둘거리다의 우리말 표현 정

0: 답은 2번 투덜대다입니다.
1: 맞아요. 투덜대다였습니다. 오답이 막판에 오답이 막 들어오긴 했지만
0: 네.
1: 자, 포항입니다. 너무 덥지만 투덜대지 않고 아이들과 씨름하러 가보겠습니다. 오. 하셨는데 9707님 네,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꼭 보내시기 바라고요.
0: 아, 네. 전북 익산에서 보냅니다. 주님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이번에 당첨이 될까요? 정답 1번 하셨어요.
1: 네.
0: 1번 우쭐대다.
1: 아하.
0: 아 5015님.
1: 네.
0: 그래도 제가 기억할 테니까 내일은 안 하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번 도전해 주세요.
1: 네. 9410님 아산입니다. 아침에 남편이 잔소리가 심해서 투덜거렸더니. 아, 새벽에 밭에 가서 출근할 때까지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아서 걱정 많이 했어요. 투덜대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0: 네.
1: 화평의 은혜가.
0: 아멘. 제가 일을 잘했을 때 우쭐거릴 때가 많아서 겸손해지려고 기도하곤 합니다.
1: 네.
0: 저는 어떻게 이렇게 구륙사사님도 그래요.
1: 오답이에요?
0: 그래도 이렇게 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니 은혜의 오답이죠.
1: 네. 절대 투덜대지 않는 우리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5497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 사랑해요. 알겠어요.
0: 이렇게 늘 사랑 고백해주시니까 투덜 우들거리지 않으신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1: 네.
0: 편의점에서 늘 듣는 정권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불평하는 저를 용서해주세요. 퀴즈 풀면서 회개해봅니다. 3590님도 주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0: 아르바이트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2번 보내주신 0997님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도 투덜대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투덜이라고 하신 거겠죠?
1: 네.
0: 우리 8621님도 드리고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투덜대신다는 1316님.
1: 어허.
0: 아, 전해요, 저.
1: 배부름의 은혜가.
0: 또 우울감으로 하루하루 힘들지만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던 9893님. 우리 선물로도 이 투덜이 잠깐 조금 이렇게 네. 소강 상태가 되고 극동방송 계속 들으시면서 은혜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1: 네.
0: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우리 5189님께서 전주에서 문자 주셨어요. 샬롬! 식사들은 하셨는지요? 차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켜고 OFP데이 함께하니
0: 너무 좋네요.
1: 참말로 행복합니다요. 정답 투덜투덜 징징대다 하셨는데 전일수님 아유 덕분에 저희가 행복해졌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번 주 방송은 끝났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은혜 가득 채워서 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이 취임했을 때 세계 1차 대전이 막 끝날 때였습니다. 혼돈한 국제정세 때문에 윌슨은 과중한 업무에 휩싸여 있었는데 하루는 너무나 열심히 집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된 비서가 조용히 찾아와 휴식을 권했습니다. 틈틈이 산책도 하고 휴식을 좀 취하시지요. 그러다

살다가 건강을 잃게 됩니다. 나도 그러고 싶네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닐 뿐더러 내 상사가 허락하지 않을 걸세. 깜짝 놀란 비서는 도대체 대통령의 상사가 누구냐고 물었지요. 바로 양심이야. 지금은 휴식보다는 최선을 다해야 될 때라고 내 양심이 말하고 있거든. 이 윌슨 대통령이 말한 양심은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있는 시편 46편을 펴놓고 선서를 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배웠고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사실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안전에 따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았어도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그 은혜를 잊고 등을 돌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는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에게 있는 기준은 자신의 유익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과 그것이 안 되는 사람 사이에는 가족 간에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알고 이렇게 분별함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일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느슨해진 마음이 있다면 다 잡아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일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고향 북녘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고향 개성을 떠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었던 김소희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성경 통독반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자라가던 어느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함께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후로

0: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나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돌이켜보게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성막 건축에 사용되었던 조각목은 가시가 가득하고 가늘고 뒤틀린 광야의 가시나무 시딤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시딤나무를 깎고 다듬고 물에 담갔다가 곧게 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법궤, 분향단, 번제단, 떡상을 비롯하여 성막을 만드는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탈북민들이 바로 그 조각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북민들은 상처가 많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를 잔뜩 세우고 뒤틀린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서름으로 가득한 광야의 시딤나무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온전히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탈북민 성경 통독 학교에서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송되었을 때 고문으로 시력을 잃었던 한 자매는 통독반에 나온 지 하루 만에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았습니다. 폐암 말기로 두 번의 수술을 거쳐 폐가 30%도 남아있지 않던 한 청년은 몸이 완전히 치유되어 지금은 통독하고 기도하며 설교도 하는 귀한 통독반 선생님으로 세워졌습니다. 제주 통독반에서는 6년 동안 귀신 들려 골피다면 자살 시도를 하던 자매님이 축사와 말씀 통독을 통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 통독에 전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만났던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한국에 오니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은 편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중국에 계셨던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는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매 순간에도 붙잡혀 북송되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했지만 대한민국에 오니 붙잡힐 위험도 없고 배부르고 등 땄으니 우리가 행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이 시각도 한 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잘 먹은들 배부르고 잘 산들 마음이 편합니까? 우리가 송금한 돈으로 북한 가족들이 잠시나마 굶주림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생존의 근본적인 욕구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탈북으로 대한민국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주어진 은혜인가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며 머리털 한 올이까지 세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1: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든 여정을 은혜라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간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고향의 북녘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어 지냈던 김소희 자매 이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예배 시간.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진하게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요. 방송 혹시 쉬고 계시거나 예배 쉬고 계시고 예배 중단했던 분들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자, 새끼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여러분,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 거기가 이 시간에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나 전철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디서나 운동하거나 또 산책하면서도 그 자리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직접 노래하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떠나 있는 분들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예배. 전국 생방송 가운데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죠, 샵 버튼 누르시고 숫자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나 여러분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내가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찬양이 오늘 너무 듣고 싶고 부르고 싶다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찬양 한번 남겨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죠. 거기서 무료 메시지, 여러분께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한 주가 그냥 후딱 가네요.
1: 네.
0: 예. 잘 지내셨죠?
1: 네.
0: 예. 우리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도 오늘 두 번째로 오셨는데, 주위 분들에게 별로 이렇게 안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안 알렸는데도 그래도 아는 체를 하더래요. 와, 방송 나오더라 라고 하면서. 예. 자,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만날까요?
1: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0: 온 땅의 주인. 와, 제목이 특별합니다. 뭔가 무게가 있어요.
1: 예. 저는 찬양 선곡할 때 고심해서 시간을 좀 두고 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찬양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오늘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존재가 너무 보잘것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끄럽거나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와, 이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 안에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 후렴이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이 찬양의 후렴이. 그래서 좀 적어놨었다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0: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1: 네.
0: 이거 얘기하는 거죠?
1: 예.
0: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그러게요. 온 땅의 주인 대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1: 아멘.
0: 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죠.

0: 아멘. 온 땅의 주인. 외국 CCM, Who am I입니다. 라고 이렇게
1: 네,
0: 알려주셨는데,
1: 맞습니다.
0: 7358번님이, 그러네요.
1: 네.
0: 악보에, Who am I? 오.
1: 다음엔 영어로.
0: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구약 성경 말씀이 막 갑자기 떠오르는데,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둘째 아들과 함께 새깨라 예배 드리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8845번님, 영혼을 깨우고 정신을 깨우는 방송 새깨라라고 이렇게 또 오셨고, 아침에 비가 내리고 점심에 금빛 햇살 가득한 익산에서 듣고 계신다고 우리 4605번님도 오셨고, 정안면에서 보내신다고 7205번. 정안하면 거기 그 정안휴게소 알밤 생각이 나네요. 서천에서 남편과 듣고 있고, 평택, 경기, 인천. 정신을 바짝 깨운대라고 7659번님. 청주에서, 인천 남동구, 양평, 구미 출석 1등하고, 진짜 오늘 1등이네요. 구미에서 오셨습니다. 직장일로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대전 현충원에 계시는 아버지 뵈러 가는 중이에요. 휴대폰으로 들으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해요라고 3373번님. 참 대단하시네요. 8858번님도 오셨어요.
1: 지난달 5월 2일 친정아버지 묘지 이장을 했는데 옮기면서 은혜 찬양 들으며 이동을 했습니다. 천국에 계신 친정아버지가 은혜라는 찬양만 나오면 생각나네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며 전도를 끝까지 외치시고 물려주신 신앙이라는 큰 보물을 물려주신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0: 그렇구나. 보통 이렇게 저희가 라디오 예배할 때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하늘에 계신 누구 생각나요? 생각나요? 뭐 아니면 하늘에 계신 누구 좋아하시는 곡입니다. 이렇게 또 신청하는 곡도 있고. 어이, 또 5695번님도 그러네요. 지난주에 아버지가 천국 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종직이 하셨었어요. 종직이를 사명으로 여기신 아버지.

0: 노래를 추억합니다. 사랑의 종소리. 지난주에 저희가 이거 이 찬양 네. 했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맞아요. 이 종 치시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또 사랑의 종소리라고 이렇게 또 그래요. 천국에서 흐뭇하게 우리 자녀들 바라보고 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77번님 중앙동 중왕동이네요. 커피숍에서 듣고 있고 부활절 전에 예수님 영접했던 남편 예수님 지금 너무 잘 믿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주일은 시간 안 된다면서 찾지 말라고 하면서 믿음이 너무 좋다고요. 극동방송도 즐겨 들으시고 은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지금 방학했다가 계약한 분이거든요. 와 근데 지금 주일 정수를 엄청 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7646번님 새끼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시면서 받고 계시는 은혜도 나눠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찬양 신청곡 전해주시면 샵 1069번으로 알려주시면 악보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서 또 이 스튜디오 안에서 함께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우리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면서 권사님 어떤 네. 곡이죠?
1: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아까 첫 번째 찬양한 거랑 좀 비슷한데요. 우주보다도 넓으시고 바다보다도 깊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먼지보다도 작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또 찬양하고 산같이 항상 그 자리에 우뚝 계시면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이 산 우뚝 서 계시는 그 산같은 주님을 보면서 믿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네. 선곡했습니다.
0: 자, 주님은 산 같아서 이 찬양으로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정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이제 딱 19분 됐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여집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소리 내서요 찬양 부르시면 돼요. 소리 높여서 운전대 잡고도 눈 뜨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안에서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신청곡들, 사연들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인 교구 목사님께서 가정신방 때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울었고 벅찬 감동이 있었다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입니다. 강한 게 강한 거다 이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다 약한데 강한 척할 필요 없죠. 약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있는 분들 이 찬양 부르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아멘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여러분 힘내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사연과 신청곡들 주고 계시네요. 창원 우리 김세희 권사님 찬양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곡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첫 곡이 온 땅의 주인이었죠? 온 땅의 주인.
1: 네.
0: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이 뭐였죠? 좀 전에 했던 건데 돌아서면 이렇게 있네요. 주님은 산 같아서.
1: 네.
0: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의정부에서 배송하면서 한 주를 기다렸어요. 찬양 예배 축복된 찬양에 은혜 받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이 라디오 예배를 기다리셨대요.
1: 세상에.
0: 세상에 진짜. 우리 2682번님 고맙습니다. 제가 셋 아들 둔 엄마인데요. 큰아들인 직장생활과 대학교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서 번아웃 와가지고요. 아이고. 힘든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 0720번님 새아들 키우는 우리 어머니 영육간에 늘 강건함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아멘.
0: 우리 아들들이 말을 또 좀 잘 들어야 될 텐데. 자, 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받으러 병원 가면서 새끼라를 들으면서 큰 위안을 얻고 계신다고 9714번님 그래요. 힘내십시오. 용인 날이 맑습니다. 덥지만 그래도 라디오 예배 들으니 교회 온 것 같아요 라고 가산동 직장에서 송파나루역 근처 회사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전주에서 우리 1203번님 거제도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오늘 생애 첫 차를 구입했어요. 거제도 극동방송 채널 좀 알려주세요. 거제도. 아, 거제도가 아마 여기가 창원극동방송 같은데. 창원극동방송. 예.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예. 혹시 우리 알려주실 분? 알려주십시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말없이 건반으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고연교 김진아 집사님이 선택한 곡을 함께 찬양하겠는데 이 곡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하는 곡이에요.
1: 네.
0: 성령 충만해라 목사님들이 이러는데 충만 예,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싶다는 고백을 담은 찬양 충만 우리 금세희 권사님과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아, 우리 충만 예수로,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꼭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1: 아멘.
0: 3시 29분입니다. 네.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하면서 이어폰 꽂고 찬양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듣고 있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뭐라고 할지. 와, 쟤는 노래도 부르면서 일도 잘하고. 와,
1: 홀리하다.
0: 그러니까 어떻게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저렇게 잘할까? 9106번이 힘이 나는 귀한 시간이라고. 운전하면서 또 우리 8174번님 뭐 몇 번이요? 몇 번?
1: 예? 아니 아까 그 거제도 분이
0: 어 맞다 거제도 물어보셨죠?
1: 예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0: 제가 원래는 부산인지 창원인지 좀 헷갈렸는데 아. 7375번님이 혹시 우리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거제도 바다 쪽은 부산 극동 93.3이 더 잘 잡힙니다. 창원 극동보다는 진주 92.5도 괜찮고요. 아, 이렇게 또 정확하게. 창원은
1: 감사합니다.
0: 98.1이거든요. 어. 부산 극동 93.3. 바다 쪽은 부산. 아, 또 다른 쪽은 또 진주 본부가 있어요. 저희가 또 어. 창원 옆에 92.5라고 합니다. 아, 또
1: 많이들 올려주고 계세요, 지금.
0: 그러네요. 예. 8851번님. 아이 창원 98.1. 예, 그렇죠. 가까운 가덕도 쪽 부산 채널이 더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아, 또, 아, 우리 5959번님도 막 알려주고 계시고,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또, 그쪽은 또 제가, 예, 왔다 갔다 해보긴 했지만,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둘째를 보면서,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어느샌가 붕해가 됐다고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하원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또 듣고 계시네요. 자, 4154번님
1: 22년째 혈액투석 받고 있는 아내 권사님께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보혈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서 올해는 반드시 신장 이식 수술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아멘.
0: 그래요. 이 찬양은 정말 저 이거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정말 빠지지 않는 찬양이거든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 투석받고 있는 아내,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말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작은 딸들을 위해서 우리 111 3번님 딸들은 엄청 사랑하고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지금 영암에서 원영이와 태명이 나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모태신앙이었는데 선교사로 헌신도 했는데 신앙의 끈을 놓았다가 지금은 그 아픔 다 이기고 좋은 아이를 만나서 신앙생활도 군교회에서 반주도 한다고 합니다. 우와. 그렇구나. 아유, 축하드려요. 오, 고맙습니다. 4797번님 칭찬하셨네요. 전 처음에 이게 칭찬이 아닌 줄 알고
1: 말하지 말고 찬양만
0: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칭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입으로 읽기는 참 민망하네요. 네. 대구에서 전주 가면서 지금 1484번님 듣고 계시고 기말고사 앞두고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고1 딸 수연이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자녀 되게 해주세요 라고 2378번님 그러게요. 지금 기말고사로 뭐 대학생 중고등학생 다 지금 고생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예,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실력 잘 발휘하고 그 모습 그대로 아까 누가 이 찬양을 신청하셨길래요. 네. 제가 이 멘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한번 예, 한번 보여주세요.
1: 아멘.
0: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을 신청한 곡이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아까 어떤 분이었죠? 제가 문자 분명히 봤는데 자, 수원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있네요. 5237번님 저는 운전할 때만 듣다가 이번 주부터는 극동방송을 집에서 쭉 라디오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삶의 예배를 만들어가는데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9152번님 교회 가려고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마늘을 까고 있다고요.
1: 교회 갑자기. 가지고 가시려고.
0: 아, 그런가? 갑자기 마늘이 나오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를 가려고 극동

0: 방송을 듣고 있다. 그래요. 꼭 이번 주에 9152번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일해서 큰 소리로 따라 부른다고 0785번님도 남기셨습니다. 8745번님
1: 안녕하세요. 채팅 처음 남겨봐요. 항상 운전하시면서 극동방송 들으시며 힘 얻으시는 엄마의 추천으로 태어난 지 46일 된 아들 돌보며 듣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추우나 더우나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 엄마가 힘내시기를 바라며 마커스 워십의 주님의 선하신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0: 그리고 우리 영이.
1: 우리 영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0: 와, 영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다해라고.
1: 제 이름을 영희로 바꾸고 싶네.
0: 자, 신청곡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죠.
1: 네.
0: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요. 제 자신의 이 모습을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대방 사람 저 사람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런 요구사항 요청 바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목적이 있으시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

0: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도 우리 77122번님, 2777번님이시네요. 듣고 계십니다. 대구에서 듣고 계시네요.
1: 샬롬, 대프리카 대구 오늘 덥습니다. 저는 63세 주부인데 남편 일터의 직원이 수술 요양 중이라 7개월째 현장직을 겸해 일합니다. 지금은 1톤 트럭에 물품 가득 싣고 외관 거래처 납품 갑니다.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극동방송 맥체인 성경 읽기 듣는데 목소리가 김 PD님인 것 같은데 맞나요?
0: 네, 맥체인 성경이요?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네.
1: 너무 목소리가 좋으신가 봅니다.
0: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뭐좀 녹음을 여기저기 그래도 좀 해가지고 잘
1: 아.
0: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그래도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가지고. 대구에서도 주셨고요.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오늘도 참 많이 덥네요. 남편 일 도우면서 새끼라를 듣습니다. 저도 모르게 찬양 흥얼거리면서요. 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운 여름 극동방송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시고, 여기는 충북 청주시 가경동이라고 036.

0: 최근에 이제 저희가 청주 본부가 생기고 충주에 중계소가 또 생겨가지고 지금 시험 방송하고 있는데 충북 지역에도 극동 방송 깨끗하게 지금 열심히 전파를 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극동 방송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케가 이 시간 방송 좋다고 해서 듣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라고 계속 찾게 될 듯 합니다. 8851번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플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방학 중인 우리 어머니 속히 교회 나가시길 기도해달라고. 3908번님 우리 어머니 나중에 꼭 같이 계실 때 한번 전화 연결해보자고요. 다른 데 있어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고요. 창원에서도 주셨네요.
1: 창원에서 서울 가면서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살 접는 나이에 하늘나라에 간 우리 아들 비니가 좋아했던 내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0: 아 그렇구나. 비니라고 했죠?
1: 네.
0: 비니가 좋아했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아 주님 말씀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5311번님의 찬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 들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참 너무 너무 이렇게 좋은 찬양이죠. 위로가 되는 찬양.
1: 울컥했어요. 예,
0: 하나님을 정말 높일 수 있는 찬양. 예. 오늘 찬양 다 울컥하네요. 0720번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지심과 동행하심을 흠뻑 젖어 이룰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면서 감동의 물결입니다.
1: 아멘.
0: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한의원 가시고 계시는군요. 대전에서 우리 1967번님 예, 침도 맞고 허리 막 운동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예. 12년 전 태교로 들었던 방송이 어느새 4명의 아이를 낳고 차 안에서 방송을 들으니까 더더욱 육아는 나의 힘이 아님을 느낍니다.
1: 아이고.
0: 와, 4명. 한 명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1: 예. 대단하시다.
0: 그쵸? 본사님?
1: 네. 네. 저 하나 키우는데 너무 힘든데.
0: 그러니까. 우리 8417번인. 대단하십니다.
1: 아이고.
0: 차 안에서 지금 4명을 데리고 지금 이동하시는 건지, 와. 대단하세요. 그 다음에 포항에서도. 야, 저희 교회 목요일 행복전도대 걷자.

0: 평생 교회권에 가서 전도하고 와서 집안일 하면서 또 라디오 듣고 찬양 따라하고 있다고. 화이팅. 엄청 부지런한 분이네요. 와. 대구 54단에 근무 중인 아들 오늘 진급 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 주시길, 전역할 때까지 건강 지켜달라고 3678번님이 이렇게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6년 다 돼가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면서 7095번님 사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마지막 찬양 할 때입니다. 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연도 다못 읽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목요일에 라디오 예배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시고, 또 내일 새끼라는 또 계속됩니다. 우리 권사님 청년 같대요.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1: 감사합니다. 이쁜 선물 좀.
0: 자, 우리 0778번님 고맙습니다. 김세희 권사님과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대의 많은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 하며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계절과 절기와 시간을 이루게 하고 땅을 비추게 하는 생명의 질서를 주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유한합니다. 늘 저물고 다시 어둠이 오는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빛을 보여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어서 결코 어둠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계시록의 완성까지 마침내 모든 유한한 빛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찬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하백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치유 음악가수 기현수 씨가 출연하며 다양한 음악인들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예배당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006-0455번, 010-8006-04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 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9-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5분 함께 참석하게

0: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 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 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마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저는 최항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랑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잠언.

어리석은 자가 가진 돈은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를 살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형제는 어려울 때에 돕는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남의 보증을 서주고 자기 이웃의 보증인이 된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사랑하는 자이며 높은 문을 만드는 자는 박괴를 구하는 자이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고 그 혀로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어리석은 자를 자식으로 둔 자는 근심하고 바보 자식을 둔 아버지에게는 도대체 즐거움이 없다.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악인은 은밀히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되게 한다. 명철한 자는 늘 지혜를 바라보나 어리석은 자의 두 눈은 땅끝을 헤맨다. 어리석은 자식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을 주고 어머니에게는 고통을 안겨준다. 죄가 없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나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해서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신중히 사용하고 명철한 사람은 감정을 잘 조절한다. 바보라도 침묵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술을 다물면 지성인으로 여겨진다.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한다. 어리석은 자는 명철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떠벌린다. 죄를 지으면 멸시를 당하고 수치와 불명예까지 따라온다.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쉬지 않고 흐르는 시내와 같다. 범죄자 편에 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죄 있다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초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그의 입술은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 고자질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마음 깊이 남는다.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형제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강력한 망대 같아서 그리로 피하는 의인은 안전하다. 부자들의 재물은 자기들에게 요새와 같다. 저들은 재물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한다. 사람의 영이 병을 이기게 하는데 영이 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자의 귀는 지식을 찾는다. 선물을 주는 자는 그 앞길이 열려서 중요한 사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재판에서 원고의 말이 옳은 듯해도 피고가 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제비를 뽑아 분쟁을 해결하고 서로 싸우는 둘 사이를 판결할 수 있다. 모욕을 당한 형제의 마음은 요새보다 정복하기 어렵고 다툼은 요새의 빗장같이 마음을 닫게 한다. 말은 음식이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만족시킨다. 곧 입술의 바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킨다.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아내를 찾은 자는 행복을 찾은 자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이다. 가난한 자는 긍휼을 구하나 부자는 거만하게 말할 뿐이다. 친구인 척하는 자도 많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 흠 없이 행하는 가난한 사람을 입술이 사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비길 것인가?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하고 조급히 일을 처리하면 그르친다. 자기의 미련 때문에 망하고서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부유하면 친구가 많지만 가난한 사람의 친구는 그를 버린다. 거짓 증인은 처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내뱉는 자 역시 벌을 피하기 어렵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누구나 가까이 가려 한다. 가난하면 친척들도 멀리하니 친구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사정해도 친구들은 달아날 뿐이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며 명철을 귀히 여기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거짓 증인은 처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내뱉는 자도 망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사치가 옳지 못하듯 종이 주인을 다스리는 것도 옳지 못하다. 슬기로운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으며 허물을 덮어주어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총은 풀에 내리는 이슬 같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 부친을 망하게 하고 다투는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다. 게으름은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게으른 사람은 굶주린다. 교훈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린다.

있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신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에 자식을 징계하여라. 그가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라.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화를 자초하여 건져주어도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조언을 듣고 교훈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형통하고 만족감을 얻으며 재난을 피한다. 게으른 사람은 손을 밥그릇에 얹고도 자기 입에 집어넣기를 귀찮아한다. 거만한 자를 매질하여라. 그러면 미련한 자가 깨닫게 될 것이다. 명철한 자를 책망하여라. 그러면 그가 지식을 얻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식이다. 내 아들아, 교훈을 듣지 않으면 결국 너는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날 것이다. 악한 증인은 법을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를 물마시듯 한다. 징계는 거만한 자들을 위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포도주를 마시면 우쭐해지고 독주를 마시면 싸움질을 한다. 이것들에 빠진 자는 지혜가 없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왕을 화나게 하면 생명을 잃는다. 다툼을 피하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나 미련한 자는 조급히 싸우려 든다. 게으른 사람은 농사철에 쟁기질을 안 하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해도 거둘 것이 없다. 사람의 마음에 세운 계획들은 깊은 물과 같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것도 알아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신실하다고 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의인은 흠없는 삶을 살고 그의 후손들은 복되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시편 89편 15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백성의 즐거움과 왕의 위대한 능력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백성의 즐거움과 왕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정말로 큰 부흥과 성장과 제국을 이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즐거운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즐겁게 노래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야말로 반만 년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요즘과 같이 모든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것이 없던, 풍요한 것이 가득한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행복지수가 과연 그에 부응하고 따라가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옛날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누누이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노예 상태에서 산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광야의 길이 나쁘고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고 끊임없이 원망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기가 막힙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자기 자식을,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셨는데 이제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왜 거친 길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먹을 것이 겨우 이 만나뿐인가? 자기들이 수고하고 농사짓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도 주시지만 그들은 수박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부추나 마늘, 우리의 정력이 딸린다고 그와 같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신명기를 마지막 마치면서 신명기 34장에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야훼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너희 말고 누가 있겠느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것인지 깨달아야 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훼 만세, 야훼 만만세 외치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세는 히브리어로 테루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외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외치는, 아, 우리 마음에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그러지 말고 만세 외쳐. 아, 사랑하는 남군이 그야말로 한양에 가서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고향에 왔으니 만세를 외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즉 즐거운 소리로 외친다. 즐거운 소리로 외치는 것이 그것이 만세입니다. 야훼 만세. 테루아.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항상 감사하며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분인데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모든 다가온 일에 대해서 정말 즐겁게 소리 지르고 만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 오늘날 이 세상에 전쟁터와 다름없는 것이죠. 기업하는 것이 끊임없이 전쟁과 싸움이 가득한데 표준새 번역으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표준새 번역으로 예레미야 50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도성을 에워싸고 함성을 울리라. 함성을 울리라는 것이 만세 외치라는, 야훼 만세 외치라는 것입니다. 만세를 외치라. 그 도성이 손들고 항복하였다. 성벽을 바친 기둥벽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여라.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주어라. 하나님 만세 외치니까 아니 도성이 무너지고 자기가 굴욕당했던 모든 것을 다 원수가, 물론 우리가 원수도 용서하고 뭐 이해해 줄 때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비참한 상태에서 마음에 눌리고 원한 맺힌 것이 해결된다는, 아니 원통한 것이 좀 없어져야죠. 언제까지 그 눌려서 살면 되겠습니까? 야훼 만세를 외치니까 함성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군이 무너져 내린다. 하나님만이 만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시편 89편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지역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만세를 외친 적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성벽이 그냥 우르르 무너져 내린다. 하나님에 대한 굳세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을 만세를 외치면 우리 속에 그 모든 질병과 암세포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아이, 그런 강력한 만세를 외쳐요. 강력한 만세와 찬양을 하면 질병도 무너져 내리고 적군도 무너져 내리고 마음의 슬픔과 비탄도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머리 두고 위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부터 그런 외치는 소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감격의 외침이

생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외침 만세, 테루아 외치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뿔을 높이드신다는 거예요. 뿔을 높여드셔서 17절에 보면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백성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림.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뿔을 높인다는 것은 그런 승리와 성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더니 이 승리의 뿔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뿔이 높아진다. 17절도 시편 89편 17절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그 뭐 해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의 뿔을 높이 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오늘날 AI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새로운 지식에 대한 습득,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수많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보다 강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속에서 야훼 만세를 외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외침이 그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굳세고 강하게 속에서부터 흘러넘친다. 모든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뱃속에서부터 야훼 만세가 솟아오르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세를 외칠 것이다. 승리를 외칠 것이다. 하나님만 만세. 어디를 가든지 그 마음을 가지면 적군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도님들이 뿔이 높이 들려 승리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18절 우리의 방패는 야훼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편 89편의 이런 번역이라든지 그런 해석이 상당히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역을 주체가 하나님인지 주체가 백성인지 그 주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와 같이 주어 동사 또는 소유격을 표현을 안 했어요. 고대 언어가 그런 어휘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또한 시적인 상징성도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우리의 방패는 야훼께 속하였고 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오늘에 맞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우리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왕이란. 우리말 번역을 보면 그런 뜻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1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 그 전체 문맥에 어울리는 그런 번역입니다. 따라서 쓰세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나의 거룩하신 이가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하나님이 왕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우리와 거래하는 그 사람이 왕이 아니고 또 세계에 가장 강한 군사를 가진 그 사람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키시고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세균으로부터 병원균으로부터 우리를 막아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질고와 고통과 근심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고
이 세상의 권리

협력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나의 왕이시라는. 그리고 이 거룩하신 뜻은 코데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코데시는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데시라는 이 거룩한 자를 쓸 때는 항상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이 단어를 써야 돼요. 분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친근히 다가오시고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손잡아 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장구하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지거나 돈이 많이 벌리면 교만해진다. 아굴의 잠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아 사람이 옛날 군자도 사흘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자가 되면 교만해서 야훼가 누구냐고 외친다. 그런 교만함이 인간은 그러니까 참 얄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금방 가난하면 죽겠다고 그와 같이 살살 기고 조금 그 살찌고 기름진 것으로 차면 하나님이 누구냐? 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은 비거룩한 것에 대한 파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그 강렬한 햇빛이 비치면 병원균이 죽듯이 거룩은 비거룩한 존재에 대한 파괴와 파멸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시야 왕이 나라의 큰 부강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시야 시대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때 남북으로 나눠져서 삼유국가로 전락한 유다와 이스라엘이 부흥하기 시작하고 번성하여서 북쪽의 여로보암 2세와 남쪽의 우시야 왕 시대의 영토를 합하면 다윗과 솔로몬 제국의 버금가는 그런 식으로 팽창하고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사야가 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랍 천사들이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창화하면서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이 여호와. 그때 이사야가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을 들으면서 이사야의 외마드 소리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거룩한 빛 앞에 인생은 초기와 같이 불살라지는 것이고 그야말로 찬란한 빛 가운데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인생은 파괴돼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 항상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성공할 때 잊지 말아야 돼요. 19절부터 26절까지는 이 거룩하시고 우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사 다윗과 그 자손을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축복이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다음에는 그 언약이 우리 현재의 삶에 왜 적용되지 않고
우리가 이와 같이

것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그 다음이 이제 전개돼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오늘 우리의 다윗 자손의 왕은 그야말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시편 89편이 끝난다고 했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초래됐는가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그 자손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고 큰 권세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다윗을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다윗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으셨다는 것은 맞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발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이렇게 보다가 다윗을 콕 찍어가지고 그냥 네가 왕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부지런히 찾아서 다윗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맞자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보물 찾기를 하면 우리가 부지런히 보물을 찾아야 돼. 사금을 캐는 사람은 아예 사금이 나오는 그런 지역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흙을 산더미처럼 그렇게 파가지고 물에다가 그걸 쳐서 그 가운데 금 한 조각을 수많은 흙더미 속에서 금 한 조각을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이런 금 조각 몇 개만 있으면 산더미 같은 흙더미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만세 부르면서 집으로 내려. 사금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하루 종일 일해도 먹을 것이 없는 가나안 나라에서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백성 가운데 다윗을 찾아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또는 원망 불평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그냥 지나쳤을 수 있어요. 아, 이거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다윗을 만나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다윗에게 시키면 하겠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 뜻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내 과거에 급제해야 되겠습니다 내 스카이 대학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 성공시켜 주옵소서 자기의 비전과 꿈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룰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룰 우리의 뜻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연관된 뜻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옳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다니셔서 20절에 내가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기름 안 부어주십니까? 왜 나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고 왜 나를 재벌로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로 왜 나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면 자기 길로 갈 것이고 자기 길로 가는 것만 해도 뭐 될 수는 있어요. 오히려 자기 길로 나아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0: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 못하시죠. 아, 그 사람에게 칼자를 주고 권세를 주었는데 히틀러처럼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다윗과 같은 권세를 주시지 않을 수 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자기 뜻대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말이 그야말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만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패스해서 찾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윗은 마음에 합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찾아내서 택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고 연약한 우리 팔다리가 힘이 생겨 우리 고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금방 힘이 생겨. 그 다음에 22절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우리 원수들이 다 그냥 힘을 못 쓰고 23절 내가 그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여 그의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대장이 되셔서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리고 24절 하나님은 영원히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인자하시다는 것은 헤세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그의 힘과 권세, 성공을 말합니다. 그 뿌리 높아질 것이다. 힘이 높아지고 성공이 그야말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고 권세가 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바다 위에 오른손을 강들 위에 이건 혼란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바다와 강들은 혼란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유목민적인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잠재우고 훌륭한 지도자들은 혼란을 없애고 동서의 갈등과 남북의 분열을 해소하는 사람이 훌륭한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만 되면 주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고집과 내 야망이 주님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새롭게 되어서 야훼 만세를 외치면서 항상 야훼 만세 하루에 세 번 아침에 일어나서 뭐 따로 기도할 거 없어요. 야훼 만세 그냥 만세 삼창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도 비탄과 좌절에 빠지지 말고 야훼 만세 삼창하고 그냥 자시고 주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02-512-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이 살아야 육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말은 신학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신학계와 신학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신학자라든가 신학계가 존재하는 것을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부정하면 내가 신학교 문 닫아야지. 그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신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영혼이 살아가, 교회가 살아나가,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그걸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되어서 참된 신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기독교가 다시 방배동 우리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우리 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기도 성령의 물길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학문에 갇혀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0: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의 틀에 가둬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학문에 갇혀있을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신학의 결과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 많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겸손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우리를 감싸서 역사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문으로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 생명이 충만해서 신학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크신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광주 소망교회에 오래오래 남으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세상을 살면서 악하고 더러운 싸움에 빠져서 그 진흙탕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시작했다가 끝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뭐 마라톤을 해본 적은 없지만 시작하면 5km든 하프든 42.195든 끝까지 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인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가담한 것이 아니라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완수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직장생활 하다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 충실하다고 하다가 공부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끝까지 그 일을 한번 잘 해보려고 하다가 믿음찬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믿음을 놓치고 곁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다 갔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남은 것은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상을 받습니다. 받을 때 왜 받느냐 중요하죠. 근데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줬느냐요. 아무리 크고 많은 상금이어도 별 세상에 유명치 못한 사람이 주는 것, 그런데 오늘 그 면류관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상을 준다. 다섯 번째, 그런데 이 상은 나뿐만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나와 같이 험한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도 이 똑같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나보다 먼저 죽어 천국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영적인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던 내가 교회에 한번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오랫동안 교회를 쉬었는데 다시 발걸음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습관에 따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처음 교회를 나온다. 어릴 때 좀 몇 번 다녔던 사람이 다시 교회를 나온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쉬고 멀리 세상으로 갔다가 전에처럼 교회 나온다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는 목사님, 이사하는 것보다 정말 힘드는 게 교회에 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해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옮겨야 하는 분들, 정말 일생일대의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아파트 정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어디에 정할까, 어디 살까 정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다니엘, 내가 예배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찬미하고 찬양할 교회를 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었다라고 말하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렵게 교회에 나왔다가 세상과 별 다를 것 없어 보이는 불완전한 교회를 보고 정말 어렵게 처음 시작하거나 다시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세상과 별 다를 것 없어 보이는 불완전한 교회를 보고 실망하여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으면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다, 안나가 교인의 거꾸로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겠어요? 사람에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실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떠나 방황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 태도가 믿음이면 해석이 살리는 거예요. 해석이 살리는 것이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도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래 내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고마워. 여러분도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욕했겠어? 그러지만 또 그런 소리를 들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서 남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으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소망교회에서 우리는 광주 소망교회에서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뭐래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으로 끝까지 믿는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한 자리에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기는 영광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되겠어요? 그것이 그냥 되겠어요? 품어야 할 바위가 있어요. 버텨야 할 시간이 있어요.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건너야 할 강이 있고 그리고 꿇어야 할 무릎이 있고 흘려야 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어찌 그냥 이 소중한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품어야 할 바위가 있고 바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넘어가야 할 바위 환난과 고난이 왜 없겠어요? 버텨내야 할 믿음과 인내로 버텨내야 할 시간이 필요해요.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고 그리고 꿇어야 할 무릎이 있고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버림받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나는 몰랐다니까요. 오늘 올 줄 몰랐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진짜라면 내가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갔겠냐고, 내가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세상에 쾌락에 빠졌겠냐고. 몰랐다니까요. 그러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핑계댈 수 없는 일이 마지막 날에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광주소망교회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넘어지지 마라.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넘어지지 마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내가 어릴 때 정말 몇 번 다니다가 말았는데 내가 장성했을 지금

당연히 나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줘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냐고요. 또 나를 이곳 광주 소망교회로 오게 하고 등록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광주 소망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다른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있어서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랑교회, 믿음교회를 뒤로 던지고 소망교회 오신 분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관계적 동물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광주 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학교 다니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직장에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경남 밀양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을 받으면 노회에서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받고 임직하기 전에 노회에서 하는 훈련을 받고 있던 어느 피택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내가 고향을 떠나 이 타양 경남 밀양에 와가지고 살 때 너무 외로워서 교회는 다녔는데 날마다 술을 먹고 살아서 교회 한 달에 한두 번도 나오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내가 술을 먹고 오면 내 집에 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술 깰 때까지 내 옆에 있다가 내가 술이 깨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가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분 때문에 신앙이 회복되어 장로로 피택되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이 교회에 오게 한 그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하고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나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내가 직장이 없어서 정말 힘들 때 나에게 직장을 알선해줘서 잊을 수 없는 그 어떤 사람과 직장에 가면 그 사람이 상사고 내가 부하고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로 등록하면 광주 소망교회의 소중한 성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 내가 전도했어도, 내가 우리 교회에 오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내가 전도한 사람을 넘어, 내가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만든 사람임을 넘어 여러분, 그 사람은 광주 소망교회의 성도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전도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다른 교회로 가라. 내가 가리? 네가 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고 영상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전도했는데 나와 관계가 깨졌다고 네가 가야지, 내가 가야겠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고사성어에 구맹주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개구자, 사나울맹, 술주, 초산,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성어인데 개가 사나우면 술이 씌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사성어는 송나라 어느 주막에 술을 만드는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씨는 사업을, 장사를 잘할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해요. 속이지 않아요. 두 번째, 술맛이 너무 좋아. 세 번째, 멀리서도 술집이라는 깃발, 요즘으로 말하면 광고를 잘해요. 네 번째, 친절해요. 여러분, 주인이 정직하고 친절하고 술 잘 만들고 광고 잘하면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어요. 그런데 이 집은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맛있는 술이 튀어서 이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지혜자가 말합니다. 혹시 주막에 개 키우나요? 아, 키우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개 성질이 어때요? 사납죠. 개가 성질이 사나워서 주막에 손님이 끊어져서 그 맛있는 술이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술 받으러 가는데 그 앞에 개가 사나우니까 이 집을 못 가고 저 집을 가는 게 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 우리를 처음 맞이하는 새가족 부원들, 안내하시는 분들, 차량 부원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전도한 소중한 사람을 내 오늘 기분 나빴다고, 나 오늘 부부간에 싸매 왔다고, 지난 주간에 어떤 나쁜 일이 있었다고 내가 기분 나쁜 얼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전도한 한 사람을 나로 인해서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 다행히도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안내하시는 분들, 우리 새가족 담당하시는 분들,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애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그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믿음 심어준 그 사람하고 잘 지내세요. 때로는 잘 지내다가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악해요. 어려서부터 악해요. 생각하는 게 악해요. 그렇다고 내가 잘못해놓고 악하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지만, 인간은 이렇게 약하고 악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은혜를 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넘어져서 교회 떠나고 방황하고 세상으로 가는 일이 없기를, 오래오래 예수 믿고 광주 소망교회에서 남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주 소망교회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으려면 지나가는 일에 통과를 외쳐야 돼요. 제가 이 타이틀 하나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까? 지나가는 일? 그래요. 쉬운 일? 하찮은 일? 하찮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는 정말 그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 그건 지나가는 일이었구나, 지나가는 말이었구나, 지나가는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라서 지나가는 일에, 지나갈 수 있는 일에 흔들렸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교회도 끊고 신앙도 끊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때는 몰랐다고요. 그때는 몰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일을 만나거든 통과를 외치며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통과를 시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가 많이 오는 홍수철이 되면은 수많은 쓰레기들이 내려옵니다. 그 수많은 쓰레기들이 다리를 잘 지나가야 되는데 다리에 걸려서 쓰레기가 넘어가지 못하면 물이 범람합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튼튼해 보이는 다리가 무너질 위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눈에 걸리고 입에 걸리고 귀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 사람과 만나면서 눈에 걸리고 귀에 걸리고 입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내가 통과하지 못하면 그 걸린 것이 내 신앙을 흔들어요. 내 믿음을 흔들어요. 내 구원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통과를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 교회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미에게 밟혀 죽은 사람이 많아요. 파리에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아요. 무슨 개미에 밟혀 죽고 파리에 물려 죽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힘들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개미 한 마리였어요. 그때는 어려웠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파리 한 마리였어요. 그때 힘들 수 있었지만 믿음으로 통과를 외쳤다면 다 끝났어요. 다 지났어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차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텐데 통과를 못해서 기분이 나빠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 통과를 못해서 오늘 또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 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소리, 애매한 소리. 나도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애매한 소리 하고 다니고 억울한 소리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소리 좀 들으면 안 되나요? 그 통과를 시키지 못해서, 감사함으로 받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부탁하는데, 여러분 살면서 애경사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경사. 여러분이 광주 소망교회 등록교인이 되면 성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가족이 된다고 그랬어요. 회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요, 가족이요, 회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애경사들은 우리 교회의 애경사가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애경사가 있으면 교회에 알려야 돼요. 물론 애경사는 품앗입니다. 그래도 알려야 돼요. 수술을 합니다. 아기가 아파요. 그러면 다른 사람 귀찮다, 괜찮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알려서, 서로 슬플 때는 짐을 같이 지고 기쁠 때는 같이 축하하고 축복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6년째입니다. 한 11, 2년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잘 다니던 어느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쉬어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 교회에서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 교회가 이래,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목장한테 알아보니까 목장 식구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짝 표현했는데 목장 식구들이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아무 말도 않고 들어가서 목장 식구들도 그분이 수술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빨리 모른다고 하셔.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막 뚫어봐. 여러분, 우리가 말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걸로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하고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내가 우리 아내를 데리고 케이크 하나를 사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에 아파트를 갔습니다. 문을 못 열잖아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는 걸 보고 들어가서 그 아파트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케이크를 놓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3, 4년 후에 어느 자리에서 그분을 봤는데 제가 잘 몰라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애경사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애경사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딸을 결혼시켰어요. 딸을 시집 보내고 두 달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 딸도 시집 보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좀 마음에 부담, 교인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서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하고 애경사 했지만 딸 시집 보내는 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을 치르면서 마음에 엄청난 목사님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을 느꼈고 특별히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이분이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애경사가 있을 때 알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얼굴이 위로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에게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애경사는 옛날의 따뜻함과 추억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애경사예요. 알리지도 않고 시험 들지 말고 믿음 안에서 서로 즐거운 것 같이 즐거워하고 아플 때 짐을 같이 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교통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도 사람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0: 그래서 말하잖아요. 유수도라는 예수, 그가 나의 위로가 되었다.
1: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이 마음이 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 방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결혼한 가정, 결혼할 가정, 수술 예정인 가정, 수술을 하고 끝난 가정, 퇴원하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집에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 오셔서 기도받고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주 일은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들어올 때까지 한 7, 8가정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다고 목사님 힘드시잖아요. 고향이 주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일 하려고 함께 있는데 여러분 애경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내 가정이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가끔 이런 분이 있다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병원에 들어가면서 자기 부인을 협박을 하죠. 알리기만 해봐. 입만 뻥긋해봐. 그래요. 다녀오세요. 근데 시험은 들지 마세요. 자기가 알리기만 해봐. 막 입만 뻥긋하기만 해봐 해놓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서운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 기도를 안 받아서 이렇게 몸이 더 아픈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서로 기도로 격려를 받으십시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때 서로 기도하고 기도로 서로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다시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싸움 싸웁시다.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싸웁시다. 그리고 갈 길을 다 갑시다. 가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던져버리고 뒤돌아오지 말고 선한 싸움 끝까지 갑시다. 그리고 가다가 봉사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킵시다. 그러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줘요? 의의 면류관을 줘요. 근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오늘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 소망교회에 오래오래 살아남으십시오. 여러분의 코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친구를 만나고 교회의 사랑과 관심을 은혜로 받고 오늘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넘어지지 말고 지나가는 일에 뭘 외쳐야 돼요? 통과. 통과를 외쳐서 살아남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1004번 광주소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3: 1분 찬송, 고향의 맛 그대로 쌍교 숯불갈비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6월 1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광주 그교회 전우진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한 주간 네.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뭐 월드컵도 봤고, 뭐 그렇죠.
0: 내일 아, 이겼더라고요.
1: 또, 네, 내일 또 하고. 네.
0: 그러니까요. 네. 내일도 보실 거예요?
1: 내일 별일 없으면 보려고요. 네. 아이,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또 안 보기도 그러고.
0: 그러니까 또 네. 응원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기도가 되고.
1: 네, 기도까지는 모르겠어요.
0: 아, 그래요?
1: 저는 그런 걸로는 기도 잘 안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뭐 기아 이겨라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저는.
0: 아, 그래요? 네, 네, 네. 어, 근데 그건 나도 안 하는 것 같긴 하다.
1: 아니, 우리나라도 그래. 네.
0: 아무튼 여름이 됐잖아요. 네, 여름 네. 되면 조심해야 되는 게 또 네. 음식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죠.
0: 잘못 먹으면 배탈 나기 참 쉽잖아요.
1: 네.
0: 얼마 전에 제가 뭘 좀 잘못 먹었는지 아니, 배탈이 나가지고
1: 좀 가려서 먹어야지.
0: 혼났어요 진짜. 네. 아니, 저는 수박이 그렇게 잘 상하는지 몰랐네.
1: 아, 수박도 그래요?
0: 오, 수박이 잘 상한대요.
1: 회나 날것들 이런 건 좀 조심해야죠.
0: 맞아요, 좀 조심해야
1: 네.
0: 됩니다.
1: 네.
0: 근데 왜 안 좋은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네. 이제 뭐랄까 위아래로 아픈 이유가
1: 네네네.
0: 그 안 좋은 음식, 안 좋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빼내려고 하는
1: 네.
0: 거라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문득 아 이렇게 아프기 전에 네. 그런 걸 넣지 말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1: 잘 체킹을 해야죠.
0: 어, 그렇죠. 네. 잘 체킹을 해야죠. 이거 넣어도 되나 안 되나.
1: 네. 인내도 네. 좀 해야 되고.
0: 그럼요. 아 있다고 다 입에 넣지 말고.
1: 네, 그렇죠. 그렇죠. 나 방금 뭐 좀 넣은 것 같아. 근데.
0: 아, 근데 우리 몸뿐만 아니라 네. 마음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1: 그렇죠.
0: 홍군형 나기 전에 네. 알아서 좀 잘하고 네. 나쁜 거는 마음에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라고.
0: 맞습니다. 네. 너라.
1: 네. 말씀과 어, 예. 기도로.
0: 그러니까요.
1: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0: 아멘입니다.
1: 네. 넣지 마십시오.
0: 네. 넣지 마세요.
1: 네. 나옵니다.
0: 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 네.

0: 네. 예수전도단의 로만 1619 함께 네.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6472님하고 네. 우리 또 9507님께서 네. 서로 인사 중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1: 친하게 좀 지내세요.
0: 네. 좋아요. 네. 네. 또 어플 안에 같이 있다 보면 네, 네, 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동역자 네. 퀴즈 같이 푸는 네, 네. 그런 사이니까.
1: 한 명 잘못 올리면 네. 다 틀리고.
0: 그러니까 잘 올리세요. 네. 6634님도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 네. 남겨주셨고요. 네. 진짜 여러분 배탈 조심하세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1: 우리 9507번님은 그런 의견 전혀 상관없이 저녁 먹고 난 후 출석해요. 전 잘 먹었어요. 이렇게.
0: 그러니까 잘 좋은 일입니다.
1: 네, 그럼요,
0: 잘 드시는 게 좋은 일이에요.
1: 그럼요.
0: 그럼요. 그럼요. 배탈 나고 나니까 이제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며칠. 네. 조심하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지? 못 먹으니까 재미가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서도 살은 별로 안 쪄.
0: 제가요?
1: 네, 나는 먹는 낙은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0: 그래요?
1: 근데 살이 쪄.
0: 아, 저는 먹는 낙이 진짜 큰데 아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아프기 전에 정신 차리고 분별을 해야 되겠다.
1: 아니 오늘 버터떡 주더라고. 맛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 맛없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랬구나. 네,
0: 자기 최면을 걸고 있었어요. 이건 맛없다. 네, 이건 네. 맛없다. 이렇게 네. 조심하느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몸 안에도 그렇고요. 마음 안에도 그렇고 나쁜 네. 건 넣지 마시게요. 그냥. 네,
1: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0: 조심하고 분별하고 네. 이거 넣어도 되나 안 되나 네. 잘 판별하고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오늘도 출석 체크 퀴즈 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도 말씀 퀴즈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말씀입니다. 범사

0: 유격을 가면 이게 구호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오.
0: 네, 한 글자. 그리고 해병대는 아무 때나 이거 하더라고.
1: 나 뭔가 했네. 네. 나 이게 무슨 왜 나오나 했네. 그러니까.
0: 해병대는 맞아. 아무 때나 이러고 맞아요. 일반 군인들은 유격 가면 이렇게 합니다.
1: 그러니까.
0: 구호가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구호. 구호라고 합니다. 한 글자. 네. 이렇게. 네. 8291님 저녁 먹으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12,500걸음 걷기 운동을 하는데 날씨는 덥지만 극동방송과 함께하니 더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오늘 퀴즈 풀 준비 완료됐습니다. 기대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0: 와, 많이 걸으시네요.
1: 12,500걸음?
0: 네. 아침마다?
1: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왜 만 걸음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고 12,500 무슨 의미일까?
0: 본인이 좀 더 걸으셔야 되나 보죠.
1: 아 그냥 본인의 기준.
0: 네. 그리고 조금 빨리 걸으셔야 된대요. 그냥 걸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땀날 정도로.
0: 네. 좀 빨리 걸으시라고.
1: 목사님이
0: 전 안 하면서
1: 구호를 알려주니까 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0: 답이 잘 오잖아요.
1: 답이 잘 오네요. 네. 좋습니다. 예, 아하 구호 준비 네. 이렇게 하셨는데
0: 우리 0007번님은 여름과일 열심히 드신답니다.
1: 아
0: 누구는 수박 먹고 배 아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 수박을 네. 여러분 오래 네. 냉장고에 두시면 돼요. 바로바로 네. 바로 드세요. 썰면 바로 드세요.
0: 네.
1: 0261님 정답 얏 이렇게 보내셨는데 귀엽다 귀엽다
0: 보세요.
1: 귀여워
0: 얏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 안 맞잖아 차라리 엿이 맞겠네
1: 아니 엿은 맛있으니까
0: 네, 네, 네.
1: 얏은 아니겠죠 네. 네, 아무튼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쉐키나 찬양단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출석 체크 퀴즈 문제는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구절이고요. 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네. 목이 메어요. 자, 이것을 목사님께서 또 기가 막힌 힌트를 주셨는데 네. 구호가 이렇게 저희 남동생이 그 네. 해군 장교여가지고 아~ 얼마 전에 임관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해병대 해병대도 그 있더라고요. 그 네, 같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1: 해군도 해병대 네, 안에 들어가 네. 있죠.
0: 해군이랑 해병대랑 같이 임관식을 하는데 진짜 해병대 분들은 모든 끝에 다 이걸 하시는 네. 거예요.
1: 좀 유난이에요, 유난. 지금은 고생을 하나.
0: 꼭.
1: 아, 나 저 제대로 나왔습니다. 아, 강원도 22사단.
0: 네. 어, 그래요, 그래요.
1: 2년 2개월.
0: 네. 네. 4640번이 네. 오늘은 3일 중 교육 2일차 끝나고 가는 중입니다. 네. JSA 복무 중인 둘째도 어이구 고생하시네요.
1: JS 복무 중인 둘째는 이거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저도 갈 뻔했거든요.
0: 거기를. 진짜요? 네. 이건 안 하지만 네. 힘들기는 네. 더 힘들 것 같아요.
1: 네. 힘들지 않아요 거기.
0: 아 그래요? 네.
1: 좀 멀어서 힘들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네. 그래도 또 위치가 주는 네. 그 압박감이 있잖아요.
1: 네, 그래. 네. 저는 더 멀리 있었어서. 네.
0: 오케이.
1: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 왜 하냐면 네. JSA는 이쪽은 신원이 진짜 확실해야 가요.
0: 아.
1: 그런 제가 목사들이잖아요. 어쨌든 그쵸, 그리고 그쵸. 대학 3년을 맞추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가 JS 복무할 것 같다라고 나한테 이렇게 와서 면접 보고 합격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0: 네.
1: 근데 운전병이 먼저 돼가지고 운전병으로 갔거든요. 네, 그거 알아요, 잘.
0: 네, 좋은 것을 네. 취하셨네요. 네.
1: 아, 제가 취한 건 아니고 시키는 대로.
0: 좋아요, 좋아요.
1: JS가 더 좋았죠. 제가 관증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 지금. 그치, 설교 시간 얘와 JS 북한군 만나 왔어요, 막 이럴 거 아니야. 내가 막 혹시 거기서 전도라도 했어 봐.
0: 그러네, 아쉽네. 네.
1: 막,
0: 네. 아, 역사가 일어날 뻔했는데 진짜 아쉽다.
1: 내가 북한에 갔을 수도 있고.
0: 그게 또. 네. 아무튼 0087번님 비 오는 날의 시야가 네. 이곳 소리 나게 잘 보일 거다. 네. 이곳 소리 나게 잘 보이는 건 뭘까?
1: 뭔가 안 맞는데 고생을 하시네.
0: 그래요,
1: 네.
0: 그래요. 좋아요. 네, 네. 4663번님 욕 네. 보셨어요.
1: 네. 네. 욕
0: 감사합니다. 네. 수박 킬러인 저희 딸도 조심시켜야겠네요. 네. 썰면 바로 드시라고 네. 꼭 그렇게.
1: 근데 이렇게 모양에서 많이 냉장고에 넣어놓는다.
0: 그쵸,
1: 수박이.
0: 그쵸. 그것도 이제 밀폐용기에 잘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0254번님도 정답. 9973번님은 진짜 이거 하나 보내셨는데 네. 아 뭔가
1: 정답.
0: 네. 정답.
1: 우리 0007번님 네. 오늘 뭐 과일로 쭉 가시려나 봐요. 네.
0: 천도 복숭아 네. 살구 네. 맛있죠, 맛있죠. 요즘 복숭아 또 맛있더라고요.
1: 네.
0: 네, 좋아요. 8191번님 12,500걸음의 비밀이 밝혀졌는데 아 이거 걸으면 그 포인트 쌓이는 그런 거 하시나 봐요.
1: 100포인트 주나 봐요.
0: 네.
1: 이거 100원인 거잖아요.
0: 그래요?
1: 100원이 안 될 수도 있을걸요?
0: 그래요.
1: 근데 운동을 네.
0: 아무튼
1: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걸으시겠지. 이건 서비스고.
0: 네, 일석이조 겸사겸사.
1: 네, 그러니까. 도랑 치고 가재 잡고.
0: 그렇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네. 누이 좋고 매우 좋고. 네.
1: 네,
0: 네. 1065번님. 네. 이것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용 네. 남겨주셨고요. 4663번님 정답. 3929님도 정답.
1: 네.
0: 2228번님. 9507번님. 9627번님. 다들 네. 정답 잘. 목사님께서 힌트를 잘 주셨네.
1: 네.
0: 오늘 정답 많이 왔네. 3282번님 네. 하시면 네. 정답 남겨주시면서. 목사님 재밌으세요 이렇게.
1: 네, 그래요. 목사가 좀 재밌습니다.
0: 아 네네. 재밌으면 좋죠.
1: 네네.
0: 겸사 겸사.
1: 네, 겸사 겸사.
0: 6677번님 겁나 밀립니다.
1: 어디가 또 겁나게 밀릴까?
0: 지금 이 시간이면 진짜 어디든 네, 네 밀리겠죠.
1: 네.
0: 0261번님 목사님 군대 이야기 하시면서 너무 신나하시는데요.
1: 좀 오래됐는데도.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요. 남자분들은 네. 왜 그럴까? 왜 군대 이야기 즐겁게 하실까? 즐겨 하시고. 네.
1: 우리 8748번님 우리 교인이거든요.
0: 네.
1: 야, 안 그래도 어제 좀 수요일 날 좀 이상했어. 좀 양반 왜 이러지 그랬는데 목사님 요즘 눈동자를 뒤집어 까듯 졸린 건 비염약 때문인 용사소서라는.
0: 이유가 있었네요. 네. 이 비염약 이게
1: 평상시 같지 않더라고.
0: 졸려.
1: 그래서 나는 어저께는 뭐 슬픈 일 있나 그래서 막 눈물 참느라고 저런다냐. 내가 또 설교를 잘했다냐. 이랬구만 또 아니구만.
0: 비염약 때문이었네. 네. 우리 3697번님 죄라고 생각했는데 네. 목사님 힌트로 정답 잘 보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힌트가 좋아야 출석 체크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네.
0: 맞아. 구호를 네. 죄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1: 네, 그렇죠. 네.
0: 2042번님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1: 네.
0: 4988님도 정답.

0: 이제 정답 한번 발표해 볼게요.
1: 네, 데살로니가전서 네.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0: 악. 정답은 악이었습니다. 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겠죠. 네.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네. 사탄이 정말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교묘해진 게 그러죠. 악인지 아닌지 모르게 보이게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많더라고요.
1: 원래 그게 더 힘든 거예요.
0: 그러니까요. 딱 봐도 악인 건 우리가 피해갈 수 있잖아요. 딱 봐도 네. 이건 더러워. 피해가는데 네. 네. 어, 예뻐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보암직해 보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얘기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복음 같아 보이는 게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0: 그렇죠.
1: 비슷한 거 조심하셔야 돼요.
0: 맞아요. 비슷한 거. 에.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1: 아, 목사 같은데 막 조심해야 되고. 성도 같은데 조심해야 되고.
0: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1: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
0: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두 분 선물 보내드릴까 하는데 네. 두 분 어떤 분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1: 아,
0: 참고로 오늘은... 오늘 참기름 보내겠습니다.
1: 아, 참기름이에요?
0: 오늘 참기름이에요.
1: 아, 참기름이야. 그러면
0: 미리 말 안 했지롱.
1: 네. 그러면 4640번님 한번 드립시다. 아들 4640번님. JSA 복무 중에 있다는데.
0: 좋습니다.
1: 아들 휴가 나오면 참기름 밥 한번 비벼 드시라고.
0: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1: 그다음에 3929번님.
0: 3929번님.
1: 우리는 악은 모습이라도 뭐야? 모습이라도 버려야겠네.
0: 그렇습니다. 너무 방송 편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원래 요즘은 그런 거지. 컨셉이 그런 거 아니에요? 편안함.
0: 그럼, 편안함. 네.
1: 내 집 같이.
0: 침대 같이.
1: 네, 내 친구들 같이.
0: 좋습니다. 아무튼 4640번님, 3929번님 이렇게 네. 두 분께 오늘 참기름 보내드릴게요.
1: 네.

0: 팝 퀴즈 인 더 파이브. 성경 속의 퀴즈 각 퀴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네. 세 문제 드리는데요.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마지막에만 공개됩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풀이까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네. 선물은 누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맞춰주시는 게 선물 탈 확률이 높아지고요. 네. 중간중간에 오답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결국은 다 맞춘 분들 드리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네. 너무 문자가 많이 오니까.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고쳐서라도 보내시면 네. 마지막 거 저희가 인정해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문제가 쉬워요. 네네. 그래서 아마 다들 맞춰주실 것 같아요.
1: 또.
0: 아니야?
1: 모르죠. 아니야? 아니 모르긴 하는데 이제.

0: 워낙 모르니까. 아, 네.
1: 나는 네. 워낙 모르니까가 진짜 네. 맞는 게 네. 저는 진짜 이거는 쉽지 하고 내는데 네. 요 근래 조금 네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0: 아니 그것도 있고 저도 이게 이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한 건 또 쉽게 맞히시더라고요.
1: 맞아 맞아. 네, 아 그럼 오늘은 쉽기를 바라면서.
0: 네 그렇죠 그렇게 네. 가야지.
1: 그래도
0: 그래야 서로 상처가 안 돼요.
1: 여러분 네. 오늘은 그래도 제가 한번 쉽게 내보려고 내봤으니까요. 네, 한번 네, 많이 네. 도전해 주시고요. 네. 본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상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잠깐만요. 왜요? 나 이거 웃겨가지고.
1: 뭔데?
0: 우리 9918번님. 와이파이 지금 연결해서 중간에 방송 들었습니다. 출석체크 퀴즈 문제 나왔는지.
1: 아이 코너 삐지 나왔잖아요. 네,
0: 끝났죠. 끝났지. 끝났지. 아이, 와이파이 말고 데이터도 좀 쓰고 그래요. 이거 보금이잖아.
1: 아무튼 출석 네. 체크는 끝났고요.
0: 네, 끝났습니다.
1: 이제 본선 들어갑니다. 네. 본선 들어가기 전에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네. 한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0: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세 분께.
1: 두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0: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을 세 분께.
1: 세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0: 요즘 뜸한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 용품을 세 분께 드립니다.
1: 네 오늘 많이 맞춰주시기 바라면서 네. 매주 경솔 네. 발언으로 네. 여러분들께 상처를 드렸다면 너무 네. 죄송하고요. 네. 그래도 여러분 많이 도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0: 중요한 건 오늘부터 알고 안 잊어버리면 된다는
1: 그럼요.
0: 거죠.
1: 그럼요. 네. 맞습니다.
0: 중요한 게 그거예요.
1: 네, 그럼요.
0: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먼저 만나보러 가시죠. 첫 번째 문제.
0: 네, 객관식입니다.
1: 객관식.
0: 솔로몬 성전에 두 놋기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입니다.
1: 네, 객관식이니까 네. 주관식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객관식.
0: 자, 가.
1: 가.
0: 야긴과 보아스.
1: 야긴과 보아스. 네,
0: 나.
1: 나.
0: 엘닷과 메닷.
1: 엘닷과 메닷.
0: 다. 우사와 아히오.
1: 우사와 아히오.
0: 라. 홈니와 비느하스.
1: 홈니와 비느하스.
0: 제가 볼 때 이거
1: 네.
0: 두 개 중에 하나 올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나머지 두 개는 아예 거의 안 들어보다시피 해서 안 올 것 같고.
1: 제가 일부러 그렇게 냈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네. 일부러 그냥 성격책 확 펼쳐가지고 보이는 그러셨구나. 거 아무거나. 네. 네,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네. 것들을 냈으니까요. 네. 여러분 많이 들어봤다 싶은 걸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솔로몬 성전의 두 놋기둥의 이름은 네. 무엇인지. 네. 가 야긴과 보아스, 네. 나 엘닷과 메닷, 다 우사와 아히오, 라 홈니와 비느하스. 네. 아 지금
0: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자매 이름이 이 자매가 있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보통 이제 그 또 이분들 이게 기둥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1: 오 맞네.
0: 왜 자매인데 그래요? 네 이랬어.
1: 왜 질문이, 왜 질문이
0: 목사가
1: 그래요?
0: 돼가지고.
1: 왜 질문이 그래요?
0: 그러니까 나 전혀 이걸 연결을 못한 거지.
1: 네.
0: 그랬다고요?
1: 뭐야?
0: 힌트가 될 것 같지 않아?
1: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0: 아니야 요즘 시대 이름 보세요 여러분. 자 네.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 네.
0: 솔로몬 성전의 두 녹기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네.
0: 가 야긴과 보아스.
1: 야긴과 보아스.
0: 나 엘닷과 메닷.
1: 엘닷과 메닷.
0: 다 우사와 아히오.
1: 우사와 아히오.
0: 라 홈니와 비느하스.
1: 홈니와 비느하스.
0: 이 여덟 명을 이름이라고 치면
1: 네.
0: 한 명밖에 못 해.
1: 그러네. 네,
0: 없어요. 내가 이 나머지 이름을 본 적은 거의 없어.
1: 애매하네. 네. 애매해. 네. 다른 거는 그래. 네. 약간 그러네. 네,
0: 그렇죠.
1: 강 우사 막 이런 거.
0: 그렇지. 강 아이오 이런 거. 어차피 하나 줬으니까.
1: 네네네. 네. 그거는 또 이상하긴 하네.
0: 또
1: 네.
0: 근데 왜 해필 강이야?
1: 아, 저희 남편이 강이야.
0: 김도 아니고 내 자식들은 강치다.
1: 그렇습니다. 오케이. 아무튼간에 네. 여러분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웨이홈의 웨이홈 찬양 듣고 왔습니다. 네. 4988님 문자가 너무 귀여워요.
1: 네.
0: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거 정답 맞아요.
1: 확신하시네요.
0: 확신하시면서 아는 거 나왔다 이런 느낌이
1: 이럴 때
0: 들었습니다.
1: 정답이 아니에요. 조금 재밌는데.
0: 왜 그래요 진짜 목사님. 아, 왜 이렇게 꼬이셨어요.
1: 아니 아니 재밌길 원하니까.
0: 아 네, 재밌길 뭐 원하니까. 분들이. 아니 뭐 재밌는 목사라 네. 그럼 싫어하면서.
1: 아니 어쨌든 재밌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요.
0: 좋습니다. 아, 솔로몬 성전의 두 노끼둥의 네. 이름은 무엇인지 네. 가요 야긴과 보아스 네. 나 엘닷과 메닷 네. 다 우사와 아히오 라 홈니와 비느하스인데요. 8291님 오늘 퀴즈 시간을 기다렸는데 역시 기다린 만큼 재밌네요 네.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0254번님 그 자매님 이름은 한번 들으면 절대 못 잊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렇게. 그냥 지금 못 잊고 계시잖아요.
1: 아, 드럼까지 치던 자매라 자매가 드럼 치고 이름이 보아스라 네, 잊을 수가 없죠.
0: 그렇습니다.
1: 혹시 수원 쪽에서 듣고 있니?
0: 그래요. 네, 네. 0927번님도 정답. 네. 7978번님. 9450번이. 아, 지금 너무 다 정답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1: 네, 쉽네.
0: 네, 네 제가.
1: 1번까지는 괜찮네, 오늘 네. 많이도. 네.
0: 그래요. 4663님은 네. 또 뜻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네. 기가 막힙니다.
1: 오늘 여유가 있네, 다들.
0: 여유가 다들 있네, 다들. 2228번님,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고소한 참기름 맛이 납니다. 네,
1: 죄송해요. 참기름 지나갔어요. 네.
0: 아, 그거야? 아, 그래서요? 아, 그래서였어? 네,
1: 오늘
0: 칭찬 아니었어?
1: 네, 출석 체크 네. 퀴즈는 지나갔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근데 그 집 참기름 괜찮긴 해. 아, 입맛 따셔지네. 아, 배고프다.
0: 네. 아무튼,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정답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네. 이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 주시죠.
1: 네, 2번 문제 여전히 첫 글자 조합 퀴즈입니다. 앞으로 제가 세 문제를 드릴 텐데 이 세 문제 답에 첫 글자를 따면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오늘 답을 보니까 제가 우상이 생각나네요.
0: 우상 맞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노리고
1: 아,
0: 또
1: 그랬어요?
0: 냈어요.
1: 네. 난 또 나만 영어가 긴 줄 알았지. 자, 가.
0: 네.
1: 이거 다 힌트입니다, 여러분이.
0: 네. 네.
1: 가. 율법에 정통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로 웅변과 구약 성경에 능통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에베소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서 하나님의 도를 듣고 아가야

0: 로 가서 열심히 전도했죠.
1: 맞습니다.
0: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를 추종하는 한 분파까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앞 글자.
0: 이 사람이 아마 농부인가 그래요.
1: 맞아.
0: 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는 뭐 물을 주었고 막 이러거든.
1: 물을 줬어. 맞아. 누구는 뭐 했고 누구는 뭐 했는데 이번은 물을 주셨어요. 네.
0: 진짜 농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1: 물을 주세요.
0: 나도 네. 오늘 이 단으로 몰릴까 무섭다.
1: 그러니까 자. 전화 올까 봐 무섭네. 네,
0: 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으로
1: 네.
0: 야곱이 얍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긴 후 부여받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1: 새로운 이름입니다.
0: 새로운 이름인데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글자.
1: 네 글자입니다. 네,
0: 여러분 엘이 엘로힘을 줄인 하나님이에요.
1: 그래요.
0: 그냥 그렇다고요.
1: 성경에서 이 단어를 빼면 네. 제가 이게 지금 설명이 짧잖아요.
0: 네네네.
1: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단어를 안 쓰고는 네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아무튼 야곱의 네. 새로운 이름입니다.
0: 네.
1: 네, 국가의 이름이 되기도 하죠.
0: 네, 마지막 네. 다.
1: 다.
0: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두 개의 이것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러면 되겠죠.
1: 뭐. 이러면 되겠죠. 네. 두 개의
0: 두 땡땡.
1: 두 땡땡. 네. 네. 그랬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네. 깨뜨리고 막 다시 만들고 막
0: 네.
1: 그랬었죠.
0: 아니 우리 9507번님은 애청자이신데 왜 생뚱맞게 하나만 보내요? 빨리.
1: 일단 하나 보내고 보신 것 같아요.
0: 네. 세 개 빨리 합치세요. 네.
1: 네 우리 7978님 제일 네. 먼저 네. 정답 보내주셨는데
0: 짧다.
1: 짧다. 아저씨. 네. 운전 중이라 또
0: 아니네 6677번님이네 다른 분이네.
1: 또 길게 쓰실 수 없는 네. 상황이실 수 있으니까.
0: 근데 이분은 진짜 길게 썼고. 7978번님은 운전 중 아닌 수도 있는데 딱 세 글자만 보내셨고.
1: 아이 뭐 어쨌든 네. 좋습니다.
0: 네네네.
1: 네 좋아요. 여러분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오늘 쉽다고 말씀드렸죠. 쉽죠.
0: 쉽네요.
1: 괜찮죠.
0: 네, 쉽네요.
1: 네. 네 보내주세요.

0: 네, 제이어스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네.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첫 글자 조합 퀴즈의 새로운 용어를 제가 찾았습니다.
0: 뭔데요?
1: 합체 맞죠? 단어 합체 맞죠? 이렇게 네, 합체 맞습니다.
0: 단어 합체 문제.
1: 네, 그리고 네, 정확해요. 정답도 맞히셨습니다.
0: 아주 잘 보내셨어요.
1: 그리고 8291번님은 네. 첫 번째 문제 못 들었다고 제발 좀 빨리
0: 알려주고. 네, 두 번째 문제에서 첫 번째 네. 가 문제를 네. 네,
1: 먼저 정답 힌트부터 드리자면 이번에 월드컵 개막했잖아요.
0: 네.
1: 미국도 하고 멕시코도 하고 캐나다 얘기 세 국 다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미국 캐나다 개막 공연 때
0: 네.
1: 우리나라의 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0: 맞아요. 네. 우리나라의 이 사람들이 네. 나왔어요.
1: 잘 나가대.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의
0: 그치?
1: 그 그룹이지.
0: 네, 맞습니다.
1: 아무튼 그래요.
0: 아무튼 그래요.
1: 네, 문제 다시 드릴게요.
0: 네. 네.
1: 율법에 정통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로 웅변과 구약성경이 능통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음흠. 제대로 알게 되죠.
0: 맞습니다.
1: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를 추종하는 한 분파가 생길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사람.
0: 네.
1: 일명 이 사람은 물을 줬다고 합니다.
0: 아, 물을 주세요. 네.
1: 그건 한 문제 아닙니다. 그 무 아니고 물이 아니 그것도.
0: 물. 네, 네, 네, 네. 죄송해요.
1: 아, 재밌네요. 아, 재밌어 근데. 이게 언어 유희가 장난이 아니야. 그냥 집에서 방송하는 것 같아. 자, 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으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서 이긴 후 이름을 받습니다.
0: 오, 네,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받아요. 네. 네.
1: 하나님을 이겼다.
0: 그렇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 네. 앞글자.
1: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두 개의 이것에 받아서 내려옵니다.
0: 맞습니다. 두 개 이것에 네. 받았어요. 우리 네. 7251님 제가 말주변이 없는데요. 문자 네. 길게 보내드립니다. 목사님 PD님 사랑합니다. 네. 남겨주셨어요.
1: 길게 늘리는 게 참
0: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우리 8824번님 신호등 네. 걸렸을 때 얼렁 보내요 하시면서 네. 정답 맞춰주셨고 네. 아까 7978번님은 신호 네. 대기 중 이제 운전 네. 중이셨네.
1: 네. 맞네요.
0: 아, 7978번님 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1: 9450번님은 이번에 새벽 기도에 나왔다고 새벽 예배 때
0: 오.
1: 좋은 교회 다니시네.
0: 좋은 교회 다니시네. 좋습니다. 우리 8676번님 오늘 처음 네. 참여하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만 보내는 거 아니고 네. 앞글자 따가지고 지금 네. 문제 3개 나갔죠. 그럼 앞글자 네. 따서 세 글자를 합쳐서 정답 맞춰주시면
1: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땡땡땡의 땡 땡땡땡땡의 땡
0: 그렇지.
1: 땡땡의 땡
0: 맞습니다. 네. 우리 4663번님 네. 정답 잘 남겨주시고 주셨고요.
1: 네.
0: 0007번님 네. 열심히 작년부터 열심히 걸으신대요. 반팔티 네. 입고 네. 네. 화이팅.
1: 아까 과일 그분 아니었나? 맞죠? 아닌가요?
0: 맞아요. 과일 천도복숭아.
1: 건강하시군데. 과일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0: 좋습니다. 네. 0254번님 메시지 보내려고 후딱 집에 들어왔네요.
1: 네. 잘하셨네요. 네.
0: 잘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 네.
0: 3번 문제.
1: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투리 퀴즈입니다.
0: 사투리 퀴즈.
1: 네, 어느 날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말씀하십니다.
0: 네.
1: 아, 말했습니다. 말씀 안 하시죠? 말했습니다. 오메 주님, 제가 딸이 하나 있어 본디 그 어린 것이 다 죽어갑니다.
0: 어허.
1: 제발 와갖고 손 한 번만 얹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딸 좀 살려주쇼.
0: 살려주쇼.
1: 네. 그 네.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가시죠.
0: 그렇죠.
1: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 가는 가운데
0: 네.
1: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0: 오호.
1: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도 받고 고생도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죠.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0: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댔습니다. 어떤 마음?
1: 옷에 손을 댔죠.
0: 아, 죄송합니다. 옷에 손을 댔습니다. 네. 제 이런 게 있잖아. 막 추행 갖고 이러잖아.
1: 손에, 네, 그래. 손에 옷을 댔어.
0: 옷에 손을 댔습니다. 네.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서볼 것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죠.
1: 오, 그렇죠.
0: 생각대로 이 여인의 몸은 낫게 되었습니다.
1: 네.
0: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시고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아야, 누가 내 옷자락에 손 대부냐? 쪼까 거시기하다잉.
1: 거시기하다잉.
0: 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따 주님, 일하고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찾는다요?
1: 맞아요.
0: 찾아보시오 한번.
1: 네.
0: 예수님께서는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메 주님 나여라.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면 낫을 것 같아서 그랬어라.
1: 아하.
0: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0: 우리 PD님이 점점 대사를 많이 써놓네. 힘들게. 이 여인처럼 항상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돼.
1: 항시 정직해야. 네.
0: 나 가갖고 네가 어떻게 나왔는지 가족들이랑 마을에 전해보러라.
1: 전해보러라. 네.
0: 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에 불었다. 인자 건강하게 평안히 가부러.
1: 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병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여러분들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0: 8676번님 죄송한데 십계명이 쓰여진 두 땡땡.
1: 약간 욕같이 보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0: 좀 우리 시험에 듭니다. 한 단어로 만들어집니다.
1: 네, 이렇게 욕 같은 걸로 제가 안 내요.
0: 네.
1: 십계명이 적혀 있는 그 판.
0: 네, 두
1: 무슨
0: 땡땡.
1: 판인지. 네. 정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올게요.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네. 1369번님, 네. 목사님, 지난주에 목소리 못 들어서 엄청 허전했어요.
1: 저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없었어요. 아니면 이제 1369번님이 못 들으셨겠지. 그렇죠. 그냥 시간이 없어서.
0: 그러셨을 수 있죠. 양산동 지나가면서 그 교회 봤습니다.
1: 그니까요.
0: 남겨주셨어요.
1: 네. 요즘 좀 보이죠? 간판 좀 크게 달아놔서.
0: 아, 그랬어요? 네네. 간판 커졌어요?
1: 간판을 위에 좀 이제 불도 들어와요.
0: 오! 좋네요.
1: 좀 됐어요.
0: 네. 0254번님 네네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1: 아니 두 땡땡이랑게요. 9627번님 아이두 아이두 이거는 내가 뭘 한다고
0: 아이두 아이두
1: 이 사람도 옛날에는 네. 이거였는데 요즘 늙어가지고
0: 맞네. 네. 근데 이거 알아들으시는 분 계실랑가 모르겠네.
1: 좀 뭐랄까 세속적이야 알아보고
0: 8686번님 네. 정답 맞춰주시면서 초등학생 4학년입니다. 극동방송 네. 최고 남겨주셨는데
1: 4686번님은 또 인정해드려야지.
0: 고마워요.
1: 네, 우린 네. 초등학생 인정하니까
0: 그러니까. 네,
1: 듣기만 해도 인정하는 초등학생 맞습니다. 4686번님 선물 드립니다.
0: 드립니다. 좋아요. 3069번님 네. 사투리 너무 잘 지세요. 네. 남겨주셨는데 그럴만도 하죠. 네이티브 네. 스피커라니까요.
1: 네이티브니까. 네. 그리고 아무나 네. 다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0: 그 안 됩니다. 네. 네. 네. 좋아요.
1: 그리고 아들이라도 끌고 와서 얘기하셔야 돼요.
0: 네. 같이 들으면서 네. 8291번님 오늘도 세 문제 다 맞췄습니다. 정답 발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쉬웠다.
1: 아, 쉬웠네. 또, 네. 다음 주가 더 기대된대요.
0: 그러니까요. 아유, 이런 좀 부담되는데. 네.
1: 둘 다 골고루 해. 아, 네.
0: 다들 또 잘 보내주셨어요. 네. 오, 좋습니다. 저 한번 정리해볼까요, 문제죠?
1: 정리해보죠. 1번 네. 문제부터 정리해드릴게요. 네. 솔로몬 성전의 두 놋기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음흠. 가 야긴과 보아스, 네. 나 엘닷과 메닷, 다 우사와 아이오, 라 네. 홈니와 비느하스.
0: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목사님이 네. 인지를 못하셨는데 네. 이미 다 발표했어요, 사실. 그 자매 이름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1: 아,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아, 그랬어요? 네.
0: 아마 눈치 있으신 분들은.
1: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0: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세 글자예요, 세 글자.
0: 아, 그래요?
1: 아, 아이온가?
0: 자, 나는 두 글자인 줄 알고, 사람 이름이 어떻게 이러지?
1: 아, 그랬구나.
0: 네. 아무튼.
1: 두 번째, 첫 글자 조합 퀴즈입니다. 네. 율법에 정통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를 추종하는 한 분파가 생겨나기도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이 사람은 누구? 누구일까요?
0: 이 사람 누구일까요?
1: 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으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긴 후 부여받은 새 이름입니다.
0: 네.
1: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두 개의 이것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0: 맞습니다. 이거 네. 판 판이에요 판. 네. 근데 무슨 판인지?
1: 두 이판.
0: 두 이판. 네. 네. 두 이판. 네. 네.
1: 그다음 네. 사투리 퀴즈입니다.
0: 좋습니다.
1: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만진 여인이 있었죠.
0: 그렇죠.
1: 그래서 도대체 누가 손댔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자 오메 주님 제가 그랬어라.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면 나을 것 같아서 그랬어라.
0: 맞아요.
1: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0: 그렇습니다.
1: 가 이 여인처럼 항상 정직해야 쓴다. 거짓말은 안 돼.
0: 거짓말은 안 돼.
1: 나 가갖고 네가 어떻게 나왔는지 가족들이랑 마을에 전해보러 전도해보러잉.
0: 전도해보러잉.
1: 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버렸다잉. 인자 건강하게 평안해라.
0: 좋습니다. 정답 네. 여러분들 고칠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칠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찬스.

0: 자, 이제 정답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못 들었다고 아무거나 보내시는 정신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은데 네. 일단 정답 발표해볼게요.
1: 1번 네. 야긴과 보았습니다.
0: 야긴과 보았어요. 노끼둥. 네.
1: 아, 고린도 교회 내 그를 추종하는 한 분파 아볼로.
0: 아볼로였죠.
1: 네,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
0: 이스라엘.
1: 두 돌판.
0: 돌판.
1: 그래서 아이돌.
0: 아이돌.
1: 아이돌을 있고요. 한국말로 바뀌면 우상.
0: 우상입니다. 우상. 네.
1: 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에 불었다. 이제 건강하게 평안히 가불어라.
0: 그래요, 맞아요. 처음부터 혈루병 여인은 믿고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예수님 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네. 수 있어 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거였겠죠.
1: 네, 회당장 이야기로는 가서 손 얹어야 된대.
0: 아, 아직 못 갔어요. 네. 거기까지는 네. 아직
1: 이 여인은 만지기만 네. 해도 낫는다고.
0: 그러니까 네.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네. 이런 걸 또 알게 됩니다.
1: 3069번님 네. 저도 네이티브인데 목사님 최고시네요. 양산동 어느 교회일까요?
0: 오.
1: 나오실 거예요?
0: 광주 그 교회입니다. 네. 그 아니, 교회.
1: 이렇게 쉬운 이름을 매주 불러도 교회 이름 뭐냐고 물어보네요.
0: 근데 쉬워도 어렵게 네. 들으지. 다들 저도 수연인데 네. 다들 수현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1: 아,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으니까.
0: 그럴 수 있어요. 네.
1: 광주 그 교회입니다.
0: 네, 광주 그 교회. 네. 3069번님은 뭐라도 들은 거 다 일단 적으셨어.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 맞춰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정답을 잘 점검하고 선물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18번님 석판이나 네. 돌판이나
1: 돌 석자 아닙니까? 네, 돌판. 네, 성경에 돌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0: 그래요. 8740번님은 네. 올까?
1: 전파선교사 전파하신다는데?
0: 네. 아무튼 좋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1: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네,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8절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로 이해되는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짐승은 외형적으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양순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탄처럼 말하는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온순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 본질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짓 종교 지도자임을 보여줍니다. 이 짐승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 곧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사합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종교적 선전가이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짐승은 큰 이적들을 행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까지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계시록 13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분별합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 표현이며 그 목적은 결국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다가 살아난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짐승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권력을 넘어서 종교적 강요와 우상 숭배 체제가 결합된 세계 통치 체제를 보여줍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하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라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교묘하게 성령의 사역을 모방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대적하는 존재이며, 말하자면 성령을 흉내내는 거짓 영, 곧 반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합니다. 이 표를 받은 사람만이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수를 666이라고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통치 체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구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의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용, 즉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는 성령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사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는 삼중의 연합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뿐 아니라 또 그것을 모방하여 자신들의 세계 통치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이 책에는 사탄의 왕국, 즉 하나의 세계 정부, 하나의 세계 종교, 하나의 세계 경제를 중심으로 사탄을 경배하는 체제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거짓 왕국의 통치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계시록 19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잠시 동안 세상을 미혹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권세는 일시적이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정치와 종교 그리고 경제를 장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만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통치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서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의미하며 성경은 그 수를 666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예언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전 세계를 감시하고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과거에는 이러한 세계적 통치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동시에 감시하고 개인의 행동과 경제활동을 통제하며 특정 기준에 따라 매매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시대에 경험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AI, 빅데이터와 디지털 감시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사회 통제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개인의 위치, 행동, 소비 패턴, 인간관계, 정치적 성향, 심지어 종교활동까지도 개인적으로 표적화해서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시대적 배경이 점차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도들은 우리를 충만한 그분의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항상

0: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하백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치유 음악가수 기현수 씨가 출연하며 다양한 음악인들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예배당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006-0455번, 010-8006-04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26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나무 위에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오늘 본문에 우리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많은 예배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알고 계시는지요? 그 당시 예루살렘 제1의 도시는 이스라엘의 제1의 도시는 당연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도시 경제, 문화, 물류, 군대의 요충지였던 도시가 바로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였고 그래서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여리고성은 해발도 아닙니다. 해저 200m 높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 당연히 하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이들이 각자 성공을 꿈꾸며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곳에 살던 삭개오는 이 도시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고 오늘 본문에 그를 표현하기를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원하고 목표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고 어떻게든 이루고야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나이가 적지 않은 중년이었고 부자였던 그가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사람들을 앞서 전속력으로 달려나아가고 그 앞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에 서슴없이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평소의 삶의 자세가 어땠을지가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게 했을까요? 사실 삭개오에게는 안 해도 될 이유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나는 키가 너무 작고 굳이 예수님의 눈에 뜨이겠어. 안 될 이유도 충분했지만 무엇이 그를 다른 이들보다 앞서 달려가게 했고 무엇이 그를 나무 위에 오르게 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쓰인 무엇무엇을 하고자 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열망이 아닙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 뜨거운 마음의 열망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3절에서도 나오고 4절에서도 다시 반복이 됩니다. 삭개오는 이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삭개오가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을 쫓다가 더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삭개오는 압니다.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지금 나는 행복하기보다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 무언가 여전히 내 안에 텅 비어있는 공허함과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삭개오는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소식,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 소식,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으며 그 폭풍을 꾸짖으심으로 그 물결을 잠잠케 하셨다는 소식, 이방의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자유케 주셨다는 예수님에 관한 여러 소문들을 삭개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늘 여리고성 밖에서 구걸하던 소경이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이 바디메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 눈이 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의 소식이 아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니 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고? 혹시 그분이시라면 내 인생에 대한 무언가 해답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도 예수님이

0: 싶어졌습니다. 아니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으며 조롱과 모욕을 당하던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기는 싫고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마침 돌 무화과 나무는 나뭇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입니다. 저 나무 위로 올라가 나 자신을 좀 가리면 되겠다.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르는 채 나 혼자 조용히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좀 봐야겠다. 그렇게 은밀히 자기 자신을 가린 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간 인생입니다. 그 목마르고 외로운 인생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고 있었던 그 인생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목마른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가 들었던 음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0: 5절 절반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로 오셔서 고개를 드십니다.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뜻밖의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나무 속에 자기를 가리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앞에 걸음을 멈추시고 오직 그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삭개오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는 평소에 이름을 잘 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불렸을 것입니다. 세리장님, 보스, 형님 그렇게 불렸을 것이고 자기 동포들 사이에서는 이름 대신 수근거림과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이름보다는 그놈이라고 불렸을 수도 있고 배신자, 돈벌레, 난쟁이 이런 단어들이 그의 귀에 들려올 때면 삭개오는 합니다. 지금 내 얘기하고 있구나. 삭개오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어떤 지칭이 아닌 그 존재 그대로 오직 그의 이름으로 삭개오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야, 나는 네가 알려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의 이름도 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네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보았고 네가 웃을 때, 네가 울고 있을 때를 보았고 네가 욕을 먹어가면서도 세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그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 세리장이 되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너의 노력과 그 성실함들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겉은 부요하나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내면과 그 공허함을, 그리고 오늘 네가 사람들보다 앞서 달려 나왔던 것도, 네가 왜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도 내가 안다. 나는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죄를 보고 그의 볼품없는 외모를 보고 그의 실패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존재를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성공을 보면서도 욕을 합니다. 그런데 욕하면서도 사실은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앞에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지고 다 드러나는 그런 때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회개하는데 그것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렇게 마음 시원하고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주님의 여러 음성 중에 제일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한마디 음성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바로 이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0: 에는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키가 작아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인데 나뭇가지들 속에 가려져 있던 그런 나를 부르시는 그 부드럽고 선명한 주님의 음성,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표정과 그 눈빛을 삭개오는 경험하며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보다 주님이 나를 더 보고 싶어 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더 만나주고 싶어 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삭개오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내려오라
1: 말씀하십니다.
0: 5절 말씀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를 바라보시며 거기서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너의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는 거기서 내려와야만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자신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로 내려와야 할지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고. 지금 네가 올라간 그 나무에서 내려와 내 앞으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올라가야 사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올라가서 너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 주님 앞에 내려와야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오라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내려놓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진정한 너의 창조주여, 너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너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너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너를 맡겨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0: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앞날 걱정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너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있어야 할 것들을 반드시 공급하여 주실 것이니 이제 다른 것 추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이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0: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야, 이제 내려오지 않을래? 이제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나에게 내려놓지 않을래? 그리고 나에게 좀 맡겨보지 않을래?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좀 내려놓지 않을래? 네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네가 인정했으면 좋겠다. 너는 내려오되 속히 내려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1: 가난한 자들에게
0: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나요? 주여, 주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삭개오에게는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였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이었고 그의 자랑이었고 그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 그가 참된 주인을 만나니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내어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벌수 있을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며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정반대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님, 주여, 이제 보시옵소서.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속여서 강제로 빼앗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회개하여 그 사람들에게 네 배를 더하여 그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께 다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기준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5분의 1입니다. 약 20%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5분의 1이 아니죠. 네 배를 더하여 배상하겠다고 그가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신혼부부였을 때 부모님이 저의 생활에 보태쓰라고 저희가 좀 안쓰러웠는지 봉투에 100만 원을 넣어서 저희에게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가 이제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약 20년 전이니 지금보다 훨씬 그 100만 원의 값어치가 컸을 때입니다. 또 신학생 시절이니 없는 살림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집으로 운전하며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이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11조 하고 감성금 하고 급한데 여기저기 쓰고 이것을 좀 사면 어떨까? 아내 몰래 살수 있을까? 고민하고 얼마를 저축할까? 아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이리 계획해보고 저리 계획해보고 그런 고민은 참 신나는 고민이죠. 그렇게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리 봉투를 찾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몇 번을 차 안을 뒤졌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뒤졌겠습니까? 가지고 온 짐을 다 풀어헤치고 휴게소에서 떨어뜨렸나, 주차장에서 짐을 옮길 때 떨어뜨렸나, 아무리 다시 가서 찾고 되짚어봐도 생각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요. 부모님께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지? 사실 얼마 전까지는 없는 돈이었죠. 근데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다음날 가서 주님, 100만 원 찾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찾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어찌어찌 찾았습니다. 제가 잃은 양을 찾은 주인처럼 잔치를 벌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참 부담스러운 주님의 음성, 꼭 그때 들려주시는 참 부담스러운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 그제 보통 주님이 그럴 땐 너라고 하십니다. 너, 부모님이 주신 100만 원 없어졌다고 그렇게 철렁하고,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그거 찾으려고 그렇게 간절했냐? 너, 그것만 잃어버린 것은 아닐 텐데. 내가 너에게 준 것들, 너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 다 잃어버리고 조그만 일에도 벌벌 떨고 안절부절하고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 무감각해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죄에도 무감각해지고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100만 원 잃어버린 것처럼 철렁하고 속상해 봤냐? 너 그만큼 간절히 그거 되찾으려고 내가 찾을 때까지 찾으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때 저의 영적인 상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 돈이 이렇게 정말로 무섭고 강력한 것이구나. 돈 때문에 철렁하고 돈 때문에 안전부전한 적은 많았는데 나의 신앙생활에 그만큼 내가 간절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나에게 많이 부어졌고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100만 원처럼 잘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리진 않을까?
그렇게 착

0: 찾고 확인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지 많이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그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께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지만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0: 네, 5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여기서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들이 당신께서 원하신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걷고 함께 밤을 보내며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청에 지체하지 않죠.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도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그 목마름과 참된 기쁨을 삭개오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한 삭개오는 진정한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8절과 9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언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집에는 분명히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올바른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 먼저 정신 차리고 너의 탐심을 포기하고 너 재산의 절반을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네가 속였던 것을 다 갚고 나면 그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 목마른 인생 안에 들어가십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던 인생 조금 더 나아져 보려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보려고,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부둥 쳤던,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하면 안 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요, 그 예수님을 나의 집 안으로, 나의 인생 안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식탁에 오시고, 나의 방에 오시고, 나의 책상에 오시고, 나의 사업터에 오시고, 내 관계, 내 문제에, 내 상함과 내 상처에, 나의 모든 죄의 자리에, 그 모든 자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먼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0: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 회복이 되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창조주를 만나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모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나의 창조주를 만나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내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셨고 그를 내려오게 하셨고 이제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며 그 세 마디로 삭개오의 인생을 바꾸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도 이와 동일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목적과 본질은 없는 것이죠.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앞에 작은 언약궤가 요단강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범람하는 요단강에 정신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궤에 마음을 집중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다른 것은 몰라도 언약궤만 바라보며 일제히 그 속도에 맞춰 발걸음을 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 분명히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간 그래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영혼 전도에 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하여 합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당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이곳을 채울 새로운 영혼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삭개오와 같은 영혼들,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그 영혼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목마른 그 인생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1국에 5449번, 062-371-5449번 새박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슬픈 날, 실망스러운 날, 그리고 절망스러운 날에도 하루하루를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나날은 하나님의 설계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쉼과 평안함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노인팅의 다 찬양하여라 찬송이어서 류수영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이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하루하루를 설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샵 9330으로 문자 주시고요. 107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이어드릴게요. 세상을 사는 지에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햇빛이 비추는 날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영진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듣고 오셨어요. 앞서 들으신 찬송은 강성훈이 찬양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듣고 오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여러분 신청 찬양도 보내줄 수 있고요. 또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모두 보내주셔도 됩니다.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2499번님께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다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762번님께서는 아내가 육아로 많이 지쳤고 또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었는데 지치지 않는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시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찬양이 흐를 때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여러분의 것 다 되시길 축복하고요. 아이빅 미니스트리의 너 시험을 당해 이 찬송으로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물 같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자유가 된 린나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이 세상에는 건강하고 멋지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기 쉽지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하고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외롭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 남은 인생을 남의 손에 휘둘리며 살기도 하죠. 소외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 버려진 사람들은 이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을 바탕으로 쓰여진 세 번째 이야기 자유가 된 린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0: 갈릴리의 젊은 청년 린다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피해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린나의 아버지는 린나를 미트라라는 가짜 신을 섬기는 비밀 사이비 종교 집단에 가입시켰습니다. 미트라는 사실 반란을 일으켜 쫓겨난 사탄이었죠. 린나의 어린 시절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모이는 이상한 모임에 참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의식들을 행하며 지나갔습니다. 린나의 삶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그에게는 아버지의 강요에 대항할 힘이 없었죠. 결국 린나는 골칫덩어리로 자라게 됐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시시때때로 분노를 폭발하며 상상할 수도 없는 힘으로 폭력을 휘두르게 됐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린나가 이성을 잃을 때마다 그를 멀리 데려가 밧줄로 묶어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린나에 대한 이야기는 헛소문까지 더해 여기저기 퍼지고 결국 가족과 이웃들조차 그의 과격하고 돌변하는 행동에 겁을 먹고 그를 피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린나도 어른이 됐지만 그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더 이상 힘으로도 쇠사슬로도 묶어놓을 수 없게 되자 결국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린나는 버림받아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동쪽 호숫가에 있는 동굴 무덤들을 오가며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했습니다. 바로 그곳 거라사 땅에 예수님께서 린나를 찾아오셨습니다.
1: 예수님, 저희가 이곳에 왜 온 건가요?
2: 잃어버린 걸 찾으러 왔지, 베드로. 100마리 양들에 관한 얘기를 기억하느냐?
1: 물론이죠. 목자가 99마리 양들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떠난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2: 그렇지. 그런데 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걸까?
1: 글쎄요. 그 양이 가장 아끼는 양이었을까요?
2: 왜냐하면 베드로, 그 목자에게는 모든 양이 다 소중하기 때문이란다. 단 한 마리도 잃고 싶지 않은 것이지. 자,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자.

0: 저게 뭐지?
1: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쪽은 저 괴상한 소리가 나는 곳이라고요.
2: 99마리와 함께 남아있고 싶은 것이냐? 안전한 곳에서.
1: 아니요. 예수님, 잠깐만요.
3: 예수님, 제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도대체 뭘 얻으시는 겁니까?
2: 다들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3: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해 주십시오.
2: 이름이 무엇이냐?
3: 우리는 여자 군대라고 합니다.
0: 예수님, 저 사람이 제 친구 린나라 말입니까?
3: 내 이름은 군대라고.
2: 조용히 하라. 악한 영은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3: 제발 이 지역에서 내쫓지만 말아 주십시오.
2: 이 사람에게서 당장 나오라.
3: 예수님, 제발 우리를 멀리 쫓아내지 마세요.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2: 가라.
4: 조갑바, 절벽 쪽으로 간다.
0: 어떻게 된 거야? 왜 저기로? 지금 우리가 뭘 본 거지?
2: 구원. 잃어버린 양을 구한 거다.
4: 이제 찾았네요. 뭐야? 여긴 어디지?
5: 정신이 든든해.
4: 아저씨들은 다 누구세요?
1: 아, 네가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 이름을 막 부르면서.
2: 베드로, 그만하고.
1: 안드레 친구, 기억 안 나?
4: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내가 벗고 있죠?
2: 우리가 다 말해주질 있나. 그 전에 우선 베드로.
1: 예.
2: 대에 가서 등받이 아래쪽에 있는 옷과 신발을 좀 가져다 주겠느냐?
1: 예, 예수님.
2: 린나, 배고프진 않느냐?
4: 아니, 저기 실은 배가 너무 고파요.
2: 그래, 그럴 거야. 자, 옷에 말린 생선하고 빵이 좀 싸져 있을 것이다.
0: 음식이요? 우리가 음식을 가져온 건 몰랐네요. 혹시 얼마나...
2: 걱정 마라, 안드레. 우리 모두가 먹기에 충분할 거다. 자, 이제 좀 괜찮은 갈이 있나?
4: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2: 그래, 이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느냐?
4: 그러니까 여기 제가 서 있었는데 다들 절 둘러싸고 계셨고.
2: 그 전에 말이다.
4: 그게 잘...
2: 그래, 네가 사는 곳은 어디인가?
4: 저 가버나움에 살아요. 호숫가 길 따라 쭉 가다가 포도주 양조장에 딸려있는 주택입니다.
6: 린나, 거긴 네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지. 너희 가족은 몇 년 전에 이사 갔잖아.
4: 아니야.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모르겠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2: 자네는 아주 오랫동안 끔찍한 시련을 겪었네리 있나.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 자네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늘의

0: 이기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제 더 이상 고통은 없을 걸세. 내 말을 믿겠나리 있나?
1: 네, 믿습니다. 그런데...
0: 그런데...
1: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요? 뭘 어떻게 해야 하죠?
0: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1: 하지만 제가 믿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체 누구신데요?
0: 자네는 이미 그를 보았네. 자네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일세.
1: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0: 이제 린나 자네는 자유케 되었네.
1: 제가 자유케 됐다고요? 제가 자유다!
2: 잠깐.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지? 도대체 뭐지?
0: 거라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3: 왜 당신 유대인들이 우리 땅에 온 거요?
0: 우리는 여기 이 사람을 묶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왔소.
3: 어떤 사람 말이오?
0: 여기 바위 위에 앉아있는 이 사람 말입니다.
3: 묶여요? 참 이해가 안 가네. 이 사람이 누군데요?
0: 이 사람을 모르시오?
3: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본 적도 없구만.
0: 이 사람의 이름은 린나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지역에 살지요.
3: 저 사람이 여기 산다고? 저 사람은 유대인이잖아. 아,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참.
0: 이 언덕에서 몇 년 동안 헤매다니던 사람 기억 안 나시오? 짐승처럼 울부짖고 이를 갈고 다니던 사람 말입니다.
3: 아, 그 미친 사람! 무덤에 살던 귀신 같은... 아, 왜 그 끔찍한 괴물 얘기를 꺼내는 거야? 어?
0: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3: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0: 거라사 주민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오.
3: 아주 당장 우리 지역에서 떠나시오.
4: 아, 왜들 이러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3: 뭐가 어째? 이 사람을 도왔을 뿐이라고? 그럼 내 돼지 떼는 대체 어떻게 된 건데?
5: 그래. 사람들이 돼지들을 물속으로 쳐넣었다고.
6: 우리가 봤어, 똑똑해.
4: 그래, 당장 떠나라고.
3: 당장 떠나시오. 거래사에는 당신들 친절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4: 아유, 우리 말 좀 들어보고.
1: 잠깐만요. 헬메스, 나 기억나요.
5: 뭐가?
3: 무슨 소리야?
1: 나 당신 기억나요. 당신이 기억난다고요, 헬메스. 우리 농장 옆에 당신 농장이 있었어요.
3: 뭐라는 거야?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저 자식이 듣지 말라고.
1: 사실이에요. 우리 땅 옆에 작은 농장을 가지고.
3: 당장 나가.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이 사람들도 다 위험하니까 어서 데리고 떠나라고. 어서 가.
6: 내 쫓아버려.
3: 이사
0: 모두 가자. 문제가 커지기 전에 여기를 떠나야겠다. 자.

0: 린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헤어져야 할 것 같네.
1: 예수님, 제발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0: 자넨 여기 집이 있지 않은가? 아내와 아이들도 있고.
1: 잠깐만요. 린나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고요? 여기에요?
0: 그래, 안드레.

0: 하지만 가족들에 대해 얘기해 주게린나.
1: 오랫동안 아내를 만나지 못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은 다이아나예요. 자세한 건 잘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내 원래 가족,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가족들이 날 이 광야로 데리고 온 것 같아. 그리고는 버리고 갔지. 어느 날 밤에 자다 깼는데 한 동굴 속에 쇠사슬로 묶여 있더라고.
2: 세상에, 그럴 수가.
1: 아니,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내가 그때는 아주 위험했거든.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
0: 그건 자네가 아니었네. 악한 영들이 자네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1: 그게 어쨌든 어찌어찌 해서 동굴에서 나오는 길을 찾아서 몇 시간을 달빛 아래에서 헤매고 다녔지. 그러다 우물가에 갔어.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뚫 수가 없었던 거야.
2: 쇠사슬에 묶인 채 다녔어?
1: 도저히 풀 수가 없었어. 그래서 끌고 다녔지. 그래서 말이지, 한밤중에 우물가에 서 있었는데 물을 마실 방법은 없고 그러다 탈진해서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어. 근데 동이 트기 전 깜짝 놀라 잠이 깼는데 냄새가 지독하더라고. 그리고 킁킁거리고 꿀꿀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어슴푸레한 아침 햇살이 비쳐서 보니까 내가 수백 마리의 돼지들 속에 있더라고. 내가 유대인이니 이런 짐승들을 본 적도 없고 겁도 나고. 난 우물에 붙은 채 쇠사슬로 감아져 있었으니 돼지 두세 마리가 얼굴이랑 목에 대고 킁킁거리기 시작하는데 일어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그저 그 돼지들이 나를 잡아먹는 줄 알고 소리를 질러냈어.
2: 누가 듣고 왔어?
1: 처음엔 아닌데 돼지들한테는 효과가 있더라고. 돼지들이 뒷걸음질 치면서 꽥꽥거리는데 날 되레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돼지들의 그 꽥꽥거리는 소리도 점점 커지는 거야. 잠시 후에 한 남자가 달려왔는데 나한테 왜 자기 돼지들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따지더라고.
2: 헬메스?
1: 헬메스였어.
2: 그래서 뭐라고 했어?
1: 말할 새도 없었어. 어떤 예쁜 여자가 근처에 있는 집에서 뛰어나왔거든. 그때쯤 아침 해가 밝아온 후였어.
0: 다이아나로군.
1: 네. 아내는 헬메스에게 자기 돼지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2: 아, 잠깐. 난 돼지가 헬메스 건 줄 알았는데.
1: 헬메스 것도 맞아. 알고 보니 오랫동안 둘이서 가축을 놓고 싸우고 있었더라고. 어쨌거나 난 거기서 우물 옆에 고꾸라진 채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둘은 돼지 때문에 계속 다투고 있는 거야. 아무도 내가 거기 왜 거기에 그렇게 묶여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더라고.
2: 그래서 어떻게 됐어?
1: 말다툼이 과열되니까 아내가 헬메스를 도둑이라고 하고 헬메스는 아내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더군.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건 까맣게 잊은 것 같더라고. 그러다 헬메스가 화가 있는 대로 나서는 아내에게 가까이 가며 겁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아내가 뒤로 밀리면서 자기 땅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니까 헬메스가 아내 팔을 휘어잡고, 그러니까 아내가 소리를 질렀어. 그런 다음 본 건 헬메스가 땅에 등을 대고 누워있더라고. 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타서 그 사람 목을 내 손으로 잡고 있고 그 사람 얼굴이 빨개지고 눈은 튀어나오려고 하고.
2: 잠깐, 네 손으로 그랬다고? 쇠사슬은 어쩌고?
1: 내가 끊었나 봐. 그건 기억이 안 나지만 아내가 그만하라고 애원하는 목소리는 기억이 나. 내가 그를 죽이겠다며 그래서 멈출 수 있었지. 하지만 헬메스에게 또다시 이 여자에게 손대면 내가 다시 와서 두 손으로 죽여버리겠다고 경고했어. 그자가 일어나자마자 목을 비벼대며 숨을 거칠게 헐떡거리더니 그대로 달아나더라고.
0: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1: 근데 빨리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0: 시간이 지나면서 그랬죠. 다이아나가 농장에서 고용할 테니까 일을 하면서 거기서 지내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결국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우린 행복했어요. 내 끔찍한 비밀을 숨길 수 있을 때까지는.
1: 그래, 아내를 못 본 지 얼마나 된 건가?
0: 그것도 모르겠어요. 한 달? 아니면 몇 년?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광야에서 짐승같이 살아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내는 분명 저를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사를 했거나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절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1: 하지만 린나, 돌아가서 아내가 어떤지 보고 싶지 않은가?
0: 네. 하지만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분명 저를 보면 도망갈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제가 아내에게 겁을 줬다고요. 아이들에게도요. 그래서 아내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와서 저를 끌고 가게 했어요. 다시 쇠사슬로 묶어서 내가 있던 광야에서 죽게 쫓아보내버렸다고요. 아내는 분명 나를 보고 싶어하지도 않을 거예요.
1: 확신할 수 있는가?
0: 네. 아니요, 저도 모르겠어요.
1: 린나,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얘기해보게.
0: 정말 그러면 될까요, 예수님? 아내가 제 말을 들어줄까요?
1: 당연하지. 아내가 린나 자네 말을 잘 믿어줄 걸세. 하지만 설사 믿어주지 않더라도 자네는 나의 증인이네, 린나. 첫 번째로 자네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자네 얘기를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한 헬메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 자유와 영생에 대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네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해 주게. 할 수 있겠나, 린나?
0: 네, 예수님, 할게요.
2: 그래서 말해봐, 돼지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던 거야?
0: 결론을 내지 못했어. 게다가 돼지떼가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누구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지. 그 사람들이 돼지를 아무리 많이 잡아먹고 팔아도 그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어쩔 수가 없게 됐었어. 내 생각엔 아직도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길 것 같은데.
2: 그게 더 이상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 어쨌든 돼지떼 전체가 절벽으로 떨어져 버렸으니.
0: 그게 다가 아니야, 안드레. 다는 한참 안 되지.
2: 응? 뭐라고?
0: 돼지들이 호수에 빠질 때 쫓아가서 보던 사람들 기억해?
2: 오, 그럼.
0: 헬메스의 사람들. 그게 무슨 뜻이냐면,
2: 다이아나도 아직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0: 아니, 다이아나가 아직도 엄청난 돼지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2: 그럼 다시 말해서 헬메스가 또...
0: 헬메스는 돌아가서 다시 싸움을 시작하겠지.
1: 그리고 또 말하자면 다이아나를 보호해줄 누군가가 다시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지. 그렇지 않은가?
0: 저를 벌써 그곳에 보내셨군요, 예수님. 서두르면 헬메스보다 먼저 가서 아내와 얘기할 틈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예수님. 전부 다 감사합니다.
1: 무슨 말을.
3: 이렇게 린나는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버림받고 죄에 묶여 악령들에 사로잡혔었지만 린나를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린나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된 린나,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유로우신가요? 아니면 죄에 묶여 악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제한하고 가두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가 용서받고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자유가 된 린나. 출연 서령범, 김종환, 서혜정,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선은혜, 김하영.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1900년대 초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사 가운데 김익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분은 유명한 불량배로 장날이면 시장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고 서민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믿고 회개해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1920년 서울 숭동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교통이 불편하던 그 시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던 김익두 목사님은 공산군의 습격을 받아 순교하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상식 밖의 행동을 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니까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니 아직 예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함께 감사한 성도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굳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언젠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처럼 언제라도 문을 열 수 있는 준비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살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이길승이 부른 그날을 기다리는가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경각심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막연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등불을 들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은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지금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You can be seated again. So this song just says, Jesus, no matter what's good and what's bad, what's going on, I will remember. I will remember the works of your hand.
1: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휴튼의 I Surrender All, C.C. Winans의 How Great Is Our God, 그리고 토미 워커의 Breakthrough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주 사랑을 따라, 텐트메이커스의 I Will Fly,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한동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뭐 저렇게 기다려야 한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복잡하지 않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지금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아주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을 그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기다리라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패션과 브루크 리거트우드가 함께한 Greatness, 조시 발드윈의 Thank You Jesus, 체리티 게일의 Cleanse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호에닉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켄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문제 해결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최고의 문제 해결사이자 소통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뽑은 사람은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혼란한 국제정세에 있었을 때 소통을 무기로 화합을 이끌어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소통의 비결 다섯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라. 두 번째,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라. 세 번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하라. 네 번째,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소통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려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겠지요. 상대방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도 봐야 되고요. 미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곳으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허리와 무릎을 기꺼이 숙일 줄 아는 소통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형제는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러빔의 기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즈벨트의 소통의 다섯 가지 비결. 1, 2, 3, 4, 5가 있었죠. 뭐 단순하게 설명하라, 공감대를 형성하라, 상대방에게 관심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라,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저는 이 다섯 번째요.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이거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삶에서 주님과의 약속을 제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았나. 제 자신을 좀 돌이켜봤습니다. 언행일치, 그래서 상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더 신뢰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서로를 위해 공감하며 상대방을 덜 살피고자 하는 것,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한 박스,

1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분명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계실 거예요. 그 길을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꼭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살다 보면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고 정성껏 준비했음에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시간이 오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들기도 하죠. 성공으로 이르는 문은 종종 실패의 복도를 지난 뒤에 나타난다고 어윈 루처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실패는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니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델라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띄워드리고요. 여섯 존영의 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경민의 은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위드 갓의 말씀 앞에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노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커스 워십의 시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디머 프레이즈의 두려워 말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일 수도 있겠죠. 또는 눈에 보이는 경제력이나 또는 학벌, 명예, 지위 등을 꼽을 텐데요. 내 능력, 내 마음이 중요하다 또는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경중을 따진다면 우리가 주 예수님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라고 귀한 것은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1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하셨는데요.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또 세상의 명예나 다른 것들 중요하다 생각했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나니까요. 텅 빈 것 같고 혹시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이 계시면 내가 세상의 눈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또 초라한 위치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내 삶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집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남북한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이야기들 외부의 정보와 함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날씨 매일 전해드리고 있지만 특별히 북한 인권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로 꾸며서 전해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지요.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통해서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동포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신앙생활에 더 알기를 원하시는 점들이나 또 탈북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가능하시다면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또 북녘에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를 한 영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지금 그 이야기들 기도들 마음들 나눠주십시오.

0: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는 방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 엄마, 우리 진짜 서울에 왔습니다.
2: 그러게,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민호 잘 있겠지?
1: 네, 엄마. 우리 여기서 청착금 받으면 바로 민호랑 아버지부터 찾아봅시다. 엄마, 이 집,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다니 진짜 꿈만 같습니다.
2: 우리 민호도 여기 같이 왔어야 했는데,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내내 우리 민호 생각만 난다.
1: 엄마, 이렇게 기쁜 날 그래도 우리 기뻐합시다. 민호도 이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그별 보일까? 어? 저기 조금 흐릿하지만 보인다. 보여. 엄마, 얼른 나와보십시오.
2: 그래. 고향에서 보던 별하고 느낌이 참 다르네.
1: 그래도 저는 저 별이 좋습니다. 엄마, 전 이제 은별이로 살 겁니다. 은은하게 빛을 내는 별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2: 은별아, 오늘 우리 담당 형사님 오시는 날이랬지?
1: 네. 누구세요?
3: 네, 저 이만재 형사입니다.
1: 네, 형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아유, 형사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집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1: 좋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0: 아니, 뭘요. 당연히 누리셔야 하는 걸요. 아, 오늘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 신청해야죠? 주소는 잘 외우고 있어요? 이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서 처음에 힘들어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1: 아.

0: 분명히 잘 외워뒀는데.
1: 아니에요. 잘해왔네. 오늘 주민센터 가서 일 잘 보시고 지내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2: 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1: 테이크아웃이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 따뜻하게, 카라멜 마키아토, 휘핑크림 빼서 차갑게, 그리고...
0: 아, 손님, 잠시만요. 천천히 불러주세요. 아메리카노요. 아메리카노 한 잔.
1: 따뜻하게. 그리고 카라멜 마키아토 하고...
0: 카라멜... 뭐라고 하셨죠?
1: 카라멜 마키아토요.
0: 마키아토.
1: 아, 뭐야, 짜증나게. 이렇게 해서 주문 언제 다 받아?
2: 아, 손님, 불편하신 점이라도.
1: 직원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주문 하나 제대로 못 받는데 음료는 제대로 만들겠어요?
2: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배우고 있다 보니.
0: 손님, 너무 미안합니다. 제 빨리 해보겠습니다.
1: 말투는 또 왜 저래? 아, 됐어요. 기분 나빠서 여기서 안 먹어.
2: 다음엔 꼭 잘해드리겠습니다.
0: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2: 은별 씨, 내가 은별 씨 싹싹해 보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알바 시켜줬는데 이러다 우리 장사 말아먹겠어? 어? 아니, 카페 음료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카페 알바를 하겠다고만 어떡해? 나 어제는 와이파이 묻는 손님한테 파일을 갖다 대지지 않나. 이런 식이면 우리도 곤란하지. 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0: 네? 아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3: 엄마, 왔습니까?
4: 아, 은별이 먼저 왔니?
3: 네. 오늘은 마트에서 일 잘 끝냈습니까?
4: 뭐 그냥. 왜 같은 한국말인데 꼭 외국어 같니?
3: 또 실수했습니까?
4: 엄마는 손님들이 하는 말을 절반도 못 알아듣겠더라. 오늘은 낙지 찾는 손님한테 오징어 드렸다가 엄청 혼났다.
3: 그건 약과집이.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하는 걸 남한에서는 오징어라고 하니까 얼마나 헷갈리는지 정말.
4: 아까 전화해보니 미양 이모도 한국 와서는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 자꾸 다시 고향에 가고 싶단 말만 하고. 왜 나도 여기 잘못 온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3: 엄마가 여기 오기까지 수만 가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 민호는 어찌니?
3: 엄마, 내가 민호 빨리 데려오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공부를 하겠다고?
3: 네, 알아보니까 대학교에 가서 공부 마치고 졸업하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럽니다.
4: 그래, 은별아. 우리 은별이가 대학생 되면 엄마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0: 여보시오.
1: 민호? 니 민호 맞니?
0: 나.
1: 야. 니 목소리가 이제 어른이다, 야.
0: 누나야말로 진짜 어른이다, 야.
1: 우리 헤어진 지가 벌써 4년이 넘게 지났구나.
2: 민호야, 잘 지냈지?

0: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민호야. 그때 같이 못 나와서.
1: 민호야, 지금은 길게 통화를 못해. 일단 민호 잘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됐어. 민호야, 너도 여기로 올 수 있게 우리가 사람을 보낼 거야.
2: 엄마 내 걱정 말고.

0: 여보세요? 민호랑 아버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군명까지 무사히 왔습니까?
1: 하, 말썽이 좀 생겼다.
0: 응? 말썽이라니요?
1: 우리 군명까지 버스 타고 가다가 이 공안한테 신분증 검사당해서 잡혀갔다. 야, 알아보니까 지금은 보위부에 있다는데.
0: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게 뭐가 그토록 잘못이라고? 살자고 나온 사람을 왜 다시 잡아갔는지 정말 도대체 왜?

안녕하세요. 저는 16살에 북한을 나온 김은별입니다. 보위부에서 잡혀간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을 보며 더는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양식을 구하려고 국경을 넘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기회의 땅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저희도 모른 채 팔려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어머니는 시골집에 시집가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지냈고 공안에 걸려서 강제 북송돼서 교화소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제 아버지와 동생도 한국으로 떠나오려다 중국에서 공안 단속에 걸려 강제로 북송되었습니다. 제가 탈출한 북한은 악의 대명사로 통하는 곳이라는 걸 탈출 후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과 관습이 비정상이라는 것도요. 그럼에도 저는 제가 나고 자란 북한을 사랑합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더 나은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제가 탈출한 고향이 어떤 곳인지 엿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물결이 생겨나고 선한 변화가 일어나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이후 제재 완화와 대규모 재건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IA 등의 반대에도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일본 은행이 중동발 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1%로 인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규모가 상반기에만 13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 기록 경신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북한 IT 위장 취업 조직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취업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석탄을 실은 화물선이 중국 해역에서 침몰해 제재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농촌에 배치된 북한 청년들의 무단 이탈이 잇따르면서 당국이 복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이번 월드컵의 첫 출전국인 카보베르데가 우승 후보인 스페인과 비기며 대회 최대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19일 종전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한 뒤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서명 직후 원유와 석유 제품을 자유롭게 수출 판매할 수 있게 되며 미국은 관련 금융결제와 해상 운송, 보험 등에 대한 제재도 일부 면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란은 원유 수출 확대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후 약 60일 동안 후속 협상을 거쳐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되고 관련 약속이 이행되면 보다 광범위한 제재 해제와 동결 자산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금은 미국 정부 자금이 아닌 민간 투자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미국과 아시아, 중동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와 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보장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결자산 해제 시점과 제재 완화 범위를 두고는 미국과 이란의 해석 차이가 남아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란이 세계적인 산유국인 만큼 제재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향후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면 에너지 시설과 도로, 항만, 통신망 복구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정보기관과 외교 안보 수장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전 합의 발표 직전에 열린 백악관 고위급 회의에서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포기와 관련한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합의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면 J.D. 벤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등은 합의를 지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종전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합의문 열람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견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공식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었지만 최종 결정은 직접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이란이 향후 핵개발 포기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합의가 체결되더라도 향후 핵협상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일본 금리가 1% 수준에 이른 것은 1995년 이후 31년 만인데요. 일본 은행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본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 위험이 경기 둔화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와 물가 상황을 보며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정부 보조금 효과를 제외하면 목표치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 물가 역시 최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향후 점진적인 추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금리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엔화 약세와 물가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 올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개된 기술 수출 계약 규모는 약 13조 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올해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신약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보다 실제 신약 후보 물질 자체를 수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미약품과 오스코텍, 큐라클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들과 잇따라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개발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과거 국내 기업들이 기술 기반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직접 도입을 검토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단계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 산업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글로벌 신약 시장 진출 단계로 본격 도약하고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니소스가 최대 22명 규모의 북한 위장 취업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소스는 연방수사국 FBI와의 공조 아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한 이 조직을 추적한 결과 조직원 한 명이 평균 7,500건이 넘는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900회가 넘는 면접에 참여해 30여 건의 채용 제안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도용한 신원 정보와 위조 서류, 인공지능 기반 음성 변조와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미국 기업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억양 교정 프로그램과 원격 접속 기술, 이른바 노트북 팜까지 활용하며 적발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입사 제안을 받은 기업 가운데는 정보기술 기업이 가장 많았고, 의료와 금융 분야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와 보안 업계는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소스는 최근 북한 조직들이 AI 기술까지 적극 활용하면서 단순 해킹을 넘어 실제 기업 내부에 침투하려는 시도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석탄 4,600톤을 싣고 이동하던 북한 화물선이 지난해 말 중국 저장성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은 국제해사기구 기록을 인용해 북한 화물선 운선 7호가 중국 어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과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들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과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한 지역으로 지목했던 곳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선박은 서해 남포에서 동해 청진으로 향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사고 지점은 통상적인 항로와 크게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 해역에서 석탄 환적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해당 해역이 북한산 석탄의 선박 간 환적이 자주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농촌으로 탄원 진출한 청년들의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간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초 농촌에 배치된 청진시 청년 여러 명이 강도 높은 노동과 식량 부족, 열악한 생활 환경 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국은 청년 동맹 조직을 동원해 이들을 다시 농촌으로 복귀시키려 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간부나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각종 연주를 통해 탄원 대상에서 빠지는 반면 힘없는 가정의 자녀들만 농촌에 보내지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한번 농촌

군에 배치되면 평생 농장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최근 젊은 세대가 과거처럼 불공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탄원지 이탈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일보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인구 52만 명의 아프리카 섬나라인 카보베르데가 강력한 우승 후보 스페인과 0-0으로 비기며 대회 최대 이변 가운데 하나를 연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67위인 카보베르데는 랭킹 2위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끝까지 막아내며 값진 승점 1점을 얻었습니다. 특히 40세 골키퍼 보지냐는 7차례 선방을 기록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어린 시절 조부모 손에서 자란 그는 월드컵 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은퇴를 미루고 대표팀에 남아있으며 경기 후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지냐의 어머니는 미국 입국에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기장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경기 후 보지냐는 이번 성과를 가족과 카보베르데 국민들에게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카보베르데는 이번 대회가 사상 첫 월드컵 본선 무대였지만 우승 후보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펼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결과를 이번 대회를 대표하는 대이변이자 약체의 투혼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보베르데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마치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며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카보베르데와 퀴라소 등 처음 월드컵 무대를 밟은 국가들이 잇따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19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평양과 안주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9도, 안주 18도, 구성 17도, 자성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30도, 안주 29도, 구성 28도, 자성 27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도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개성의 날씨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와 개성 19도, 신계 18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31도, 신계 30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함흥과 북청, 성진에서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청진과 운기, 무산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19도, 함흥 17도, 성진 16도, 운기 1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7도, 북청과 성진 21도, 운기 1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종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9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북녘 땅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신음하고 있지만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방송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북녘의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존재, 최고의 존재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복음 통일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요. 그 마음 변치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맞이하는 새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어려운 일 당할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25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구원의 하나님만을 종일 바라며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며 우리의 기도로 하루를 붙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25편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을 신뢰하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대적들을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 없이 배신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인이가 시초부터 있었으니 여호와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의를 따라 당신의 선하심을 바탕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선하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하루를 구하면서 백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보리떡 다섯 덩어리 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몇 명 먹었다고요? 5천 명이 먹었다 그랬어. 몇 광주가 남았다고요? 12 광주가 남았다 그랬어. 야, 그런 기적은 여전까지 해본 사람이 없어. 요한복의 구장.

0: 성경에 뭐가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 흙을 갖다가 그래서 여기다 눈에다 바르니까 가서 씻으니까 보여 안 보여? 보여. 야, 장님이 눈을 뜨게 한 것은 이제까지 창조 이래의 처음이요. 사람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게 9장에 있어서 11장에 보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예루살렘 근처에요. 거기서 사는 삼남매가 있었어요. 마리다, 마리아, 나사로. 아주 정말 삼남매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면서도 늘 그 집에 가서 쉬고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집에 가서 대접받았죠. 그런데 그 삼남매 중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어. 예수님한테 기별을 했습니다. 와서 병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2, 3일 더 기다렸어. 안 갔어. 낭중에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예수님이 거길 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기적은 창조 이래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광경과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대지를 제가 살펴봤는데 첫째, 예수님을 왜 따라갔나? 기적 때문에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베푼 기적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따라간다. 기독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위한 기독교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으세요. 기독교는 기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을 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하나님은 우리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 따라 갈 때만이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주님이 진리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이고 빛이므로 그 길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빛이시고 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 지난날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였던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달받고 제 가슴에 빛이 생기고 앞길이 열리며 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승리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그런 자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 가운데 다닐지라도 찬란한 그 천국 소망을 붙들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이 고향인 순이 자매님은 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순이 자매님의 선곡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남과 북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오늘도 찬란히 빛나는 천국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이 찬양을 이번엔 시립합창단의 편곡된 찬송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북한이 고향인 최순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찬송을 찬양사역자 구현모 씨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는 옛 생활 방식과 관련하여 가르침을 받은 대로 거짓된 욕심을 따라 부패해가는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진리와 의와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영을 구하며 새날을 구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새 힘을 구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의 얼굴을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은혜 그치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합창단의 찬송 올려드리고요. 매주 금요일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에서 만나보는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을, 은혜의 나눔을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대독해서 함께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남포에서 온 성주빈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저의 고향은 북한의 공구도시 남포입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노동자, 어머니는 의사였고 저는 세 자매의 막내딸로 북한에서 33년을 살다가 2009년 10월 10일 탈북해 2014년 6월 19일

고별의 소식은 소식이 아닌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고 빵 살 돈 100원에 내 자식을 팔아야 했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오늘날 북한 정부가 가볍게 말하는 고난의 행군의 거짓 아닌 실화입니다.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300만 명을 굶겨 죽인 고난의 행군. 백성이야 어찌 되든 마비된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화폐개혁으로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나는 탈북이라는 대사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록강을 넘어 나를 맞아준 것은 인신 매매자들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무시무시한 일이 나에게 닥쳤고 반항도 거부조차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이야기는 나만이 아닌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겪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원치 않는 한족 남자와의 강제 결혼과 그 뒤로 따르는 불안과 공포, 잠자리를 거부한다 하여 온 가족이 때려 실신 상태가 되어든 신혼 잠자리, 사람이 아닌 돈 주고 사온 물건 취급당하며 소나 말같이 부려먹으면서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고 바깥 출입도 할 수 없는 짐승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내 민족,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탈북 과정에 경비대와 공안에 들키지 않으려고 아이의 입을 막아 숨진 아들 위에 통곡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기막힌 현실, 눈 빤히 뜨고 사랑하는 아내가 한족에게 팔려가는 것을 보고도 지켜줄 수 없는 무능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 삼엄한 국경과 제3국을 거쳐야 하는 한국행은 그야말로 죽음의 최전선입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과 함께 민족 반역자의 누명으로 죽어야 하는 비참한 운명과 그것이 끝이 아닌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타까움으로 며칠 몇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한국으로 가겠다는 나의 말을 듣고 친구가 소개한 것이 다름 아닌 한 선교사가 감당하는 해외 선교사역 현장이었습니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날 그들이 진행한 큐티 모임이었습니다. 북한의 생활 총화 같기도 한 3시간 넘게 진행되는 이상한 모임을 보고 집으로 보내달라고 띠를 쓰는 나에게 선교사님은 창세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이야기, 만물 창조, 사람의 원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돌아가려는 나의 마음을 바꾸었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행복했던 순간들,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또 그분의 신실한 종들의 눈물겨운 기도와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나는 퍽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국정원과 하나원의 생활을 마치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위대한 아버지를 영접하였고 뜨거운 만남과 기쁨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였다고 하지만 계속되는 죄성으로 고민과 번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못난 나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주한 내 삶에 마디마디 개입하시는 주님을 섭리를 체험하면서 깨지고 깨닫는 귀중한 시간들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기에 저는 세상에 소리 높이 외칩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 주님의 자녀입니다. 간증을 맺으며 굶주림과 기아의 고통으로 허덕이는 저 북한이 열리기를,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 조국을 주시옵기를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성주빈 자매 이야기, 정명조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저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에 정의하기를 믿음은 꿈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은 현재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미래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또한 그 꿈꾸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기 때문에 현재 삶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40일을 둘러보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삼키는 땅이요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린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사람을 거인으로 보았는데 한 사람은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우리들의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서 거룩한 꿈을 갖고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바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앞에 열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17살 때 꿈을 꿨는데 자기가 장차 높은 사람이 되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꿈을 분명히 꿨는지 형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 내가 꿈 꿨는데 형님의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꿨습니다. 형님, 형님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저 못된 녀석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어디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현실은 정반대로 펼쳐졌습니다. 꿈을 꾼 요셉의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삶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년 365일 저들을 부리다가 병들면은 광야에 내다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도, 노예의 고난도 요셉의 꿈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 대장의 집에 팔려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가정 총무로까지 그가 인정받게 되었을 때 또 시련이라고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앞에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매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가 꿈을 꾼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다 왔을 때 2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나고 난 후에 형들이 와서 꿈꾼 그대로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가

총리가 된 지 9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그리고 9년 지나니까 22년 됐을 때에 꿈꿨던 그대로 형들이 앞서 넙죽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평안히 살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 저들이 걱정하니까 그때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한 자가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붙잡고 나갈 때 많은 도전과 시련이 다가올 것이지만은 눈을 깜짝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께서는 예수님을 바라고 나갈 때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두가 다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방주가 길이만 150m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졌지만 동대문 운동장 그 길이만 한데 그런데 거의 100년 가까이 비가 오지 않은 그때 방주를 지어서 홍수가 내렸을 때 가족과 그 안에 들어간 가축들을 보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가족 대대로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나라는 그 말씀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고대 사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면 어떤 위험이 도달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사가 되어서 이제는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부인 나이 90인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백세의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꿈을 이루게 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실패 인생에서 성공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한평생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신 거룩한 꿈을 품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0: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9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 곳곳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제주가 22도, 포항과 부산, 대전, 목포, 여수가 21도, 강릉이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 북청, 춘천이 19도, 함흥 17도, 운기 15도, 강계 13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2도, 개성과 대구가 31도, 평양과 대전, 광주가 30도,

포항과 목포가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강릉이 28도, 함흥과 해산, 부산이 27도, 청진이 19도, 신의주와 여수, 부산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종일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세 찬송가 모두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통합 찬송가 세 찬송가 모두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우리교회 윤기윤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신실하신

0: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경제적 어려움과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두려움이나 욕심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속임을 당했어도 책임감을 가져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시간에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고 계시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사기를 당해야 합니까? 저 인간이 나를 속였으니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뒤흔드는 영적인 폭탄 같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비록 속았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상하고 손해를 입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불리하면 약속을 뒤집고 이익이 안 되면 계약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영적 책임감이 어디까지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자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음을 안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은 헤어진 전대와 곰팡이가 난 딱딱한 떡을 준비해 마치 아주 먼 나라에서 찾아온 사신인 것처럼 위장하여 여호수아를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완전히 속아 넘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화 맹세를 맺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속았습니까? 성경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단 한 문장으로 폭로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정황이 너무나 확실해 보이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묻는 기도의 과정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곰팡이 난 떡이라는 현상만 보고 그 뒤에 숨겨진 기부원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이 눈을 가리고 내 이성이 기도를 앞설 때 우리는 속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라는 교만한 순간이 바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사기꾼의 곰팡이 난 떡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약을 맺은 지 불과 사흘 만에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이웃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하며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했으니 이 조약은 무효다. 당장 칼로 쳐죽여야 한다. 이것이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단호하게 백성들을 가로막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들은 인간적인 억울함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신앙의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비록 속아서 맹세했을지라도 그 맹세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밀림에서 잔인한 추장에게 속아 소중한 염소를 빼앗기고 쓸모없는 지팡이 하나를 받게 되었을 때 동료들은 분노하며 조약을 파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 속았을지라도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라며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팡이는 그 지역 모든 부족이 절대 복종하는 최고 추장의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책임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가장 위대한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결혼해 보니 배우자에게 속은 것 같습니까? 들어와 보니 직장에 속은 것 같습니까? 원망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서약과 책임감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속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깊은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여호와는 그들을 죽이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로 삼았습니다. 하찮은 노예가 된 것 같지만 가난한 모든 족속이 진멸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예배의 수종자로 살아남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속인 자들을 품고 살려내야 할 영적 책임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속여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약속해놓고 수없이 세상을 쫓아갔던 영적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속으면서도 우리의 배신에 대한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속건제물이 되시어 온몸으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주님이 책임을 지셨기에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사기를 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과거에 하나님을 속였던 나의 옛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품어 구원의 언약 백성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더 이상 내가 속았다, 억울하다라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유약한 모습을

0: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버텨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돌려세우사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주의 거룩한 군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속임을 당했어도 책임감을 가져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3491번, 지역번호 032-326-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통합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첫째,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드고아 여인의 모든 말을 다 듣고 요압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라고 물어요.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틀림없이 누가 그녀의 배후에서 조종했음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들킨 것을 깨닫고 이 모든 일을 요압이 시킨 것이라 자백하지요. 그러면서 그녀는 20절에 요압이 왕에게 불리한 상황을 바꾸려는 의도로 이 일을 계획했다며 그를 두둔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돌이키려면 이처럼 중보자가 필요해요. 아마 요압이나 드고아 여인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요압이 계략을 쓰고 여인이 이야기로 설득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압의 중보는 예수님의 방식과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화평케 하셨지만 요압은 자기는 희생하기 싫고 십자가 지기 싫어 드고아 여인을 앞세웠어요. 예수님은 진실되게 그 모든 진노를 받아내셨지만 요압과 여인은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중재한 것이죠. 사실 평소의 지혜와 명철이라면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요압의 계책이 나쁘다는 것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 자식들을 고생시켰다는 연민에 빠져 자식 문제가 제대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정의보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확신시켰어요. 결국 이것이 다윗을 자극해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훗날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해 중보자를 자청한 요압의 손에 죽고 말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나요? 가정과 직장에서 어긋난 관계를 풀고자 내 이익을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 중보하며 서 있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둘째, 원수된 사람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며 요압을 시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는 다윗을 회개로 이끌었지만 요압이 지어낸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에 분란만 가져옵니다. 그러니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해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다윗은 끝내 그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아요. 24절에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고 하지요.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백성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 거예요. 그리도 보고 싶으면서 데려다만 놓고 참는 다윗입니다. 이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너무 큰 비극이 옵니다. 다윗은 엄격해야 할 때 관대하고 관대해야 할 때 엄격해요. 갑자기 나사가 풀린 것 같습니다. 백성의 이목을 의식하면서 개인적 앙금이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닌 때였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그 정도면 알아서 훈련받겠거니 착각한 것이죠. 저도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면 회개하지 않을까? 이쯤이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수준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는 것과 문제를 덮어두는 것은 다릅니다. 압살롬이 깨닫지 못했다면 다윗이 이제라도 그가 깨닫도록 양육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해요. 그저 아버지가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더라면 압살롬의 마음이 녹지 않았을까요? 압살롬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양육하려면 결국 얼굴을 봐야 가능한 것이죠. 다윗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회피한 것입니다. 우리도 길을 써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내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을 피하면 안 됩니다. 뻔뻔하게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매를 맞고 혼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모든 오해가 풀리고 해석되지 않던 내 삶이 비로소 해석됩니다. 그런데 25절부터 보면 압살롬은 그 외모가 무척 아름다웠다고 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머리털이 무거워 해마다 깎을 정도였어요. 보기 좋고 흠이 없으니 다윗도 백성도 그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뛰어난 외모와 머리털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신이 아름다우니 참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원수로 여기며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도리어 그분을 떠나 있지는 않나요? 장모님과 서먹했지만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나눈 간증에 설득되신 장모님이 공동체부터 가게 되어 감사하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40대 후반에 장인어른을 여의고 혼자 되신 장모님은 자기 힘과 의지로 두 딸을 뒷바라지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장모님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교회로 인도했지요. 하지만 장모님은 교회에 몇 번 나오다가 발길을 끊으셨어요. 24절에서 압살롬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거리를 두는 다윗처럼 저 또한 장모님과 서먹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장모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을 주셨어요. 어느 날 장모님이 이사할 지역을 두고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장모님이 최근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으니 처제가 사는 지역에 계시는 게 안전하고 또 그곳이 교회와도 가까우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이제 좀 쉬고 싶어 고향에 내려가게 해줘 라고 하셨지요. 순간 저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 삶을 간증하게 되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술 마시고 본능대로 살면서 아내와 자주 다투고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의 사명을 갖고 아내와 아이를 돌봤더니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장모님도 조금은 외롭더라도

0: 자식 근처에 사시면서 예배드리고 공동체 모임에도 나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죠. 한참을 고민하시던 장모님은 결국 제 권면을 받아들여 처제가 사는 지역에 살 집을 구하셨어요. 장모님을 설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성령님께 감사해요. 이 일이 장모님뿐만 아니라 처제 가정까지 교회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믿어요. 저의 적용은 가족 모임 때 큐티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장모님과 처제와 동서가 구원받도록 꾸준히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서먹하고 힘들어도 장모님의 얼굴을 마주하니 구원을 위한 설득을 할 수 있었네요. 내 이익이나 연민의 감정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 때문에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회개 없는 압살롬을 데려다 놓고도 끝내 얼굴을 보지 않는 어정쩡한 태도로 더 큰 비극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피할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저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원수된 저희에게 한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보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한 압살롬을 끝내보지 않은 다윗처럼 저희도 기다림의 때와 양육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 회피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주님을 피하지 않고 매를 맞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생 보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구원 때문에 찾아가 그 얼굴을 보는 적용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모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 통해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색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이를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무상하다고 말하지만 성도는 영원한 시간을 보장받았기에 세월이 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린 영원 속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구별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시간 가는 줄 알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은 생명이고 영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서 영원을 느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은 세월이 흘러가는데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할지어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입니다. 희망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866년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암울한 분위기가 전국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 왈츠의 왕 요한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슈트라우스 2세는 결국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공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음악, 왈츠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자.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슈트라우스 2세의 이 노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국민들의 희망을 위해 슈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 지금도 오스트리아에서 신년마다 울려 퍼지며 제2의 국가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심혈을 기울인 슈트라우스 2세의 노래는 시대를 넘어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에는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메마른 영혼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상한 심령이 조금씩 회복되고 모든 얽힌 감정들이 차근차근 풀려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통해 우리 또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상한 영혼이 회복되고 메마른 영혼이 소생되는 찬양의 힘을 느끼게 하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극동방송을 청취하며 복음과 말씀과 찬양으로 힘을 얻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온누리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이어지는 곡 주님의 시간에 샬롬 노래 선교단이 부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이 살고 있는 도시에 억울한 한을 품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부였습니다. 그가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였지만 재판장은 한동안 들어주려는 마음조차 갖지 않고 전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이 재판장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가 자꾸 나를 찾아와서 내가 내 명대로 살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 불의한 재판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 사람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도 귀찮게 하는 그 여인의 한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의 윤리성이나 사회 부조리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 말종 재판관의 불신앙과 부도덕한 인간성을 저주하거나 책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원수에 대한 한 맺힌 소원을 안고 살고 있는 과부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사랑을 실천해 주어라,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딱 한 가지, 끈질긴 기도, 쉼 없는 기도, 중단 없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 비유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 비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예수님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 어떤 기도인가? 쉬지 않는 기도, 계속되는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 어떤 상황,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끝까지 하라는 메시지를 이곳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야 특별히 17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렇습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힘이 있는 동안에, 재력이 있는 동안에, 건강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구제, 구제할 능력이 있는 동안에 구제합니다. 육체적인 힘이 있을 때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부족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내가 힘과 능력이 되는 동안에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생명이 떠나는 순간까지 오직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구제하다가 구제할 것이 떨어지면 구제는 못합니다. 그런데 구제하던 것을 중단했다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술을 전수하다가 더 이상 전수하지 못할 형편이 되어 기술을 전수하지 않는 것, 그거 죄에 된 거 아닙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하다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안 되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게 죄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치 아니할 것이라. 여기 잘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기도는 딱 쉴 수 있는 때가 한 번 있어요. 죽으면 안 해도 돼요. 죽기 전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제를 하다가 쉰다고 죄가 아니에요. 원조하다가 중단했다고 죄가 아니에요. 기술을 전수하다가 그거 중단한다고 죄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도움을 주다가 더 이상 힘이 없어 도움 못 준다, 그 죄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셨습니까? 다시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면 그게 곧 이미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하는 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하는 거 죄라고, 간음하는 거 죄라고, 거짓 증거하는 거 죄라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쉼 없이 기도해요. 영혼의 호흡인,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기도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왜 쉬는가? 첫 번째,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냐? 이런 마음이 들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뭐라고요?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나친 역경과 환난, 시험과 고난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릴 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인생의 역경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도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뭐라고요? 죄라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 안 하는데, 그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좋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신앙생활의 주체입니다.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해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기도를 쉬는 순간에 이미 죄가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없어도, 기도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이것을 갖다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뭐 요새 기도 안 해도 별 탈 없어. 기도를 하지 않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뭐를요? 기도 가르쳐 달라고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주기도송,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문하고 약간 차이가,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기도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와 거저와, 이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연결되는 그 구절 5절,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등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간청함, 간절히.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 빗대어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달라고 떡 다 달라고, 떡 세 등이만 달라. 우리 집은 떡이 없어. 그러니까 떡 세 등, 떡을 달라고, 떡 줄 때까지 떡 달라고 하는 간청. 그 간청을 못 이겨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간청하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거죠. 문을 두라 그러면 내게. Ask and you will receive.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you will open. 너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속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마다 와서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건가?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계속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외식하는 자들같이, 외식하는 자들같이는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6절 너는 기도할 때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봉헌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요사의 말로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 백성, 내 백성이 너희가 이곳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 주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어디에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잠자리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일터에서도 괜찮습니다. 내 직장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하되 성경은 특별히 몇몇 곳 지적하는 곳이에요. 이 성전에서 내게 부르짖으면 아브라함이 섰던 곳에 이르러 지정된 장소,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거기서 기도해, 산에가 감람산에서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기도하니 지정된 장소가 특별히 있기도 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별한 장소에서 기도하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큰 거리 여기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일컫는 그 기도,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순서,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주님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은 그곳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원어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도를 해야 할 곳을 기도해야 할 장소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주님께 책망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배교하고 미혹하는 영들에게 이단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 위기의 때가 찾아올 때 너희는 그런 일들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위기의 때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를 새벽 오이려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이 누가복음 18장에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원한을 안고 있는 과부의 이야기, 쉼 없는 끊임없는 기도,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바리새인과 세리기도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맨 마지막 35절로 43절까지 보면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있던 맹인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더니 그 맹인이 외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그 부르짖어 외치는 그 맹인의 기도를 듣고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세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외치는 기도, 이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례기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파루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바리새인들의 최초는 지금부터 22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약 200년 이전 BC 2세기 3세기 때부터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의 뜻은 뭔가 하면 분리주의자, 페르세스, 영어로 말하면 세퍼레티스트, 분리주의자 그런 뜻입니다. 그때는 기원전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델피에 가면 지금도 있는 것처럼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배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때 유독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따로 떼어져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처음 출발은 매우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별되게 우리는 세속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다며 이라는 경건주의 운동의 그 뿌리,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당대 유대 사회에서 민중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존경하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핵심적인 신앙의 특징은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하고 율법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흐르고 있는 전통적인 좋은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규칙도 잘 지켰습니다. 이를테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 십일조를 잘하는 규정, 정결한 예법, 어느 때 손을 씻고 어느 때 몸을 정결하며 어떤 예법을 갖추고 살아가는가 하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입장은 제사장 계급을 따로 분리하는 그런 계급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함에, 거룩함에, 온전한 순진함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불멸을 믿었고 육체의 부활을 믿고 천사와 영의 존재, 전통적인 아주 성경적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전 중심의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세속에 가서도 일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고 구별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그들의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며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좀 부패해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경건한 생활을 우월의식을 갖고 남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네하고는 달라, 이런 특권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생겨난 지 약 200년은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사람들 앞에는 잘하면서 너희들

길이 있을 때는 엉터리로 사는구나, 잘못됐다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본질보다 형식을 앞세우는 곳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선과 교만으로 꽉 찼습니다. 남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면 금식했다는 거 티를 내려고 일부러 몸을 좀 깨져나게 세수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는 안 돼 있는데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새로운 가르침에 많은 민중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자기네들을 향하여 올리던 칭송이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바리새인의 성전 기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세리는 성경에서 보면 아주 당대에 가장 미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은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합니다.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되던 사람, 그들이 세리였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당시에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조세 도급제라고 해서 세금이 얼마 수입이 되면 얼마를 세금 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세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세를,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로마 정부에 뽑혀지면 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자, 이 비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두 번째 기도의 비유는 바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하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 그 다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나는 너네들하고 함께 섞여서 그렇게 기도하네, 나는 따로 구별되게 그렇게 기도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리의 기도 가운데 보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반대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하늘에 향하여 하나님, 저는 불의, 토색,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기도해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감사요. 좋아요, 나빠요.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도 정확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가서 세상의 피조물에게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챙겼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감사 기도인데, 이 기도 오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죠?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이거 언젠가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하는, 제 눈을 잘 보세요. 하나님, 제 지금 눈병이 나 있지만 제 눈을 좀 보세요. 하나님 하면서, 저는요 저쪽에 집사님 같지 않고 이쪽에 장로님 같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두는데 눈은, 눈빛은 어디도요? 옆에 두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요 하나님 김 집사 같지 않고요, 나는 이 집사 같지 않고, 나는 고 목사 같지 않고요. 이 바리새인들이죠. 상대와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내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것

그들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서 감사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1회에 두 번씩 금식한다고. 여러분 율법에는 금식을 몇 번 하죠? 1년에 한 번 해요. 7월 10일 유대의 원력으로 대속죄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두 번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진정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랑하기 위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 당연히 드리는 건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 나의 행위, 나의 율법 준수를 주님 앞에 가서 알리는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서서, 요사의 말로 말하면 감히 보편적인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자리에 함께 못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곳 함께 멀리 따로, 요새로 말하면 저 뒤편에 아니면 바깥편에 뭐 이런 그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도 취하지 못합니다. 오직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고개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칩니다. 아까 바리새인은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눈빛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쪽에 저 사람, 저렇게 불의를 하는 사람, 저렇게 남의 것 막 후려서 빼앗는 토색하는 사람, 저렇게 저 간음하는 저런 사람들, 저렇게 죄짓는 사람하고는 저는 다르죠. 저는 깨끗하죠. 저는 거룩하죠. 저는 구별됐죠. 저는 괜찮죠.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이 세리 기도, 그는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의 시선은 어디에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봅니다. 그의 시선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니 한량없이 작은 내 모습, 한량없이 추한 내 모습, 그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구별되고 온전히 성별하신 그 하나님에 비하여 나를 보니까 나는 정말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 그래서 말합니다. 그를 가슴을 치면서 주님,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어떤 의도,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마치 더러운 옷처럼 여길 터인데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세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 정말 진솔하게 배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잠깐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 가운데 굉장히 좋은 분이 있어요. 누구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 당돌이 빌라도 앞에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역적으로 처형받은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자신의 무덤에 갖다가 안장하겠다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최대의 복음 전도자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인 것 아십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죄인 취급받고 창녀와 함께 동급 취급받고 매국노로 취급받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은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리고의 세무소장 삭개오, 세무소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셔서, 레위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문제는 우리의 주님의 눈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이라도, 세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우리 주님 눈에 합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서 배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갔지만 사람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의 율법 준수를 내세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1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나 이거 합니다. 그러나

0: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갖지 못했다고 멀리 따로 서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는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교의 본능이 있죠. 비교를 해야죠. 누구랑 비교하면 되는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얼마만큼 더 성장해가고 있는가? 더 성숙해가고 있는가? 또 비교한다면 누구랑? 주님과. 이 바리새인의 비교는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옆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근데 세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이 정말 초라한,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나는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그 어떤 의로운 사람도, 그 어떤 경건한 사람도 주님의 가장 존엄하신 그 어미 앞에, 주님의 존귀하심 앞에, 주님의 그 근음 앞에,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주님의 거룩함 앞에 나타나면 주님 나는 죄인이라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성경 속에 주님께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던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복촌교회 신창호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어 복음을 전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6월 19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2010년, 2014년 월드컵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남아공 월드컵도 있었고 또 브라질 월드컵도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가 한국과 아르헨티나 경기였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응원단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외치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열정의 응원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거 보면은 놀라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글쎄, 막상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미 예매를 그 6만 5천석 경기장에 90%가 아르헨티나 응원단이고 10%가 한국 응원단이에요. 아르헨티나도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 경기장을 자신들의 현수막으로 1층, 2층, 3층을 다 장식을 해놨습니다. 참 너무나 놀랐어요.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분명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미 시작 2시간 전부터 아르헨티나 응원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에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브라질에 갔더니 브라질 응원도 만만치 않아요. 아르헨티나 못지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느꼈어요. 아,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이게 응원 자체가 다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응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비단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과 멕시코와의 경기가 잠시 후에 있기 때문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의 응원으로 살아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응원의 열정 수준이 차원이 다른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있죠. 누가 응원합니까? 여러분이 응원합니다. 언제 응원합니까? 오늘 응원합니다. 한비아 작가님은 잘하고 있을 때 응원도 참 중요하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옆에 있어주는 응원, 따뜻하게 전화해주는 응원, 손잡아주고 가만히 안아주는 응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박지현 작가님은 36.5도의 응원이 필요하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체온이잖아요. 바로 안아줌의 응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응원으로 누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 열심히 잘할 거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하고 있는

있는 그 모든 여러분의 응원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아침 축복의 찬양을 전합니다.

한국과 멕시코의 결전이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멕시코는 응원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대요.

아니, 느껴지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래요. 많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각자의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이 월드컵 때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서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학교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 저희 때는 다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못 보는 학교도 있나 봐요. 수업을 해야 된다. 여러 이제 서로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 이게 학교 재량에 따라서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한 고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딱 이렇게 그때 좀 보는 방향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게 정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자율로 맡겼다고 합니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더 이게 이제 더 이해되시죠? 축구를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고 못 본 학생이 있고 본 학생이 있고 그렇다네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응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월드컵 응원도 너무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여러분께 맡겨진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해볼 수 있는 그런 하루 또 그런 모습을 우리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 응원을 해줘야 됩니까? 오늘 해줍니다. 도대체 누구를 응원을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의 옆 사람들을 꼭 한번 안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36.5도의 응원, 또 잘하고 있을 때의 응원도 중요하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응원, 오늘 여러분의 응원으로 살아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될 거야. 많이 넘어질수록 또 쉽게 일어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해봄을 응원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들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샵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오프닝 멘트 공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샵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링크를 받으시면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극동방송 이 아침 일찍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응원해 드릴 수 있을까? 그 응원은 주님과의 연결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뭐 여러분 제 목소리 많이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뭐 제가 사실 제가 진행 안 해도 이거 얼마든지 여러분 은혜 갈 수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 찬송과 또 가사에 힘 얻으시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지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고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진정한 응원이겠죠. 찬송할까요?

자, 오늘 복된 아침 우리 힘있게 찬양해볼까요?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시고, 어제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받지 못하신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자, 오늘 금요일 찬양 후에, 잠시 후에 홍양표 박사님의 인간 수업 같이 하시죠.

0: 일이 많으나 구주여 우리에게 주사 잘 감당하게 주님의 예비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1: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2: 네.
1: 자, 박사님 지난주 참 요즘 이 주식 여러 이 열풍이 네. 광풍이 불고 네. 있는 시대에 중독에 빠진 사회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네. 그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그 자기조절 능력 정리하는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아, 우리 박사님이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서요 네. 지난주에도 도박이면 도박 전조증 네네. 이런 증세가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2: 보통 뭐 이런 경우는 지금 뭐 어디 인터넷도 많이 이제 나오는데 예, 예, 예. 우선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도박은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가 출처가 불명한 용돈을 자꾸만 달라고 하고 예. 아니면 뭐 이것저것 핑계대고 어떤 애는 뭘 잃어버려서 사야 된다. 뭐 자전거를 잃어버렸다 뭐 이러면서
1: 그렇죠.
2: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은다든지 아.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실이나 이렇게 같이 있는 데서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핸드폰 그렇죠. 방에 들어가서 부모 모르는 데 가서 자꾸 한다거나. 그리고 예민해집니다.
1: 아...
2: 예, 과한 도파민을 인하여서 애가 되게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돈을 잃었어요. 그럼 엄청 화가 나 있죠.
1: 예.
2: 예민해져 있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갑자기 애가 과하게 예민하거나 과하게 핸드폰을 감추거나 아니면 없는데 부모들 없는 데로 들어가서 하거나 쓸데없는 용돈, 즉 출처가 불명하지 않은 용돈을 자꾸 요구하고 이런 경우는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1: 아니 그럼 박사님 저희가 네. 의심을 하잖아요.
2: 네.
1: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자녀를 관찰하고 야 우리 자녀가 이렇게 네. 한다. 저는 뭐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2: 네.
1: 저는 오히려요. 네. 부모님이 네. 이미 네. 지금 주식이나 여러 광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녀의 교육에 집중이 네. 아니라 여기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눈을 보고 네. 우리 자녀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좀 우리 알아봐야 될 그 노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네. 우리 부모님이 눈빛이 흐려진 건 아니에요. 네. 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박사님.
2: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도 이렇게 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친구들끼리 만나도
1: 예.
2: 주식하는 애하고는 대화가 안 돼 짜증이 나요.
1: 아, 그래요?
2: 하다 말고 이거 계속 들여다보고 하니까 진지하게 한 시간 정도 대화가 안 됩니다.
1: 아.
2: 그러면 얘는 여기서 빨간색이 보면은 막 행복 도파민이 막 나오잖아요.
1: 예, 예.
2: 그러면 친구하고 만나서 그 정도인데 만약에 집에 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계속해서 이 주식 이거 보고 하느냐고 거기에 온 정신을 다 빼앗길 거 아니에요.
1: 예.
2: 그러는 사이에 이게 후딱 시간이 가버리면 아이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돈을 왜 벌어요?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나 먹고 살기에는 충분해요.
1: 그렇죠.
2: 근데 왜 돈을 더 벌려요?

0: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그렇죠. 또 가족과 네.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1: 결국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둘만 산다면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0: 그렇죠.
1: 그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데 이것 때문에 자녀가 망가진다면. 자, 이것 때문에 자녀가 망가진다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우선 눈에 보이는 얘는 당장 돈은 벌릴 수 있을지 혹시 이건 뭐 번다는 보장도 없지만 하여간 그럴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우리 아이와 관계가 끊어지고 또 내가 이걸 하다 보면 아이가 예민한 것처럼 그러면 부모 도박
0: 증상
1: 이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여기도 예민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
1: 네, 그렇죠.
0: 부모님도 예민해요.
1: 엄청 심할 거 아니에요. 막 딴 나는 용돈 필요하니? 말해.
0: 그렇죠. 어때 기분 좋을 때는. 예.
1: 이럴 거고 넌 왜 학생 돈이 이렇게 많이 쓰고 난리야? 분명히 이게 없다면 심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계속 돼 있으면은 부모가 자식과 대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화해도 빨리 끝나고 들어가 그러고 아빠가 아이들 본데 주식할 수 없으니까 똑같이 아빠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꾸 안 나오고 핸드폰 쥐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애가 봐도 우리 아빠 지금
0: 이상하다.
1: 중독 아니야?
0: 그렇죠.
1: 이거는 이러지? 아이들만 걱정할 게 아니라 우선 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혹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방에 들어가면 대화 없이 내 방에 들어가서 주식 보고 있는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내 기분이 업다운이 가족들에게 혹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똑같아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마음은 똑같으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0: 박사님 여기서 아주 원론적인 네.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집에 왔어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네.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네. 그 자녀의 눈동자를 향해야 한다.
1: 네.
0: 우리 자녀가 어떤 생각과 네. 어떤 기도 제목,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 그 아이의 눈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 집중력이 네. 정말 지금 여기저기서 우리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네.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청소년들 상담을 하면서 꼭 내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가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요.
0: 대화할 시간이 없다.
1: 네, 학교 학원 끝나오면요 10시고 11시예요. 그러면 저는 내일 회사 가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 아이는 그때 오면 숙제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숙제하고 12시, 12시 반에 자요.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요. 진짜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학원 하나 줄이고 1시간 먼저 와서 1시간을 대화하세요. 훨씬 더 공부 성적이 올릴 거예요. 한번 아니면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자, 지금처럼 대화할 시간 1분도 없이 그렇게 공부를 시켰을 때 지금 아이가 몇 등 하냐, 몇 등급 하는지 한번 보시고
0: 예.
1: 그러면 아이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충분히 대화할 시간을 가지고 학원을 줄이고 나서 대화를 했을 때 다음 시험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0: 진짜요?
1: 예, 반드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뇌는 공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데 드라마 보듯이 공부하면 되질 않아요. 영화 보듯이 해야지 드라마 보듯이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도 가끔 보면 TV 보다 보면 드라마 있죠.
0: 예, 예.
1: 한 편 봤어요. 근데 졸면서 봐요. 그냥 재밌게 보잖아요.
0: 예.
1: 정신 차리고 본 것 같죠. 근데 한 1, 2주 지나면 그거 기억나요? 안 나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 무슨 영화 보신 거 있나요? 최근에?
0: 있어요.
1: 어떤 영화 보셨어요?
0: 마이클 잭슨.
1: 예. 그럼 그 영화는 내년에 가도 안 잊어버려요.
0: 그러네요.
1: 네.
0: 이상하네. 네,
1: 똑같은 화면을 봤는데
0: 예, 예.
1: 내가 공부를 드라마 보듯이 공부하느냐 영화 보듯이 공부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수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해요.
0: 예.
1: 근데 성적이 안 올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라마 보듯이 공부해서 그래. 근데 드라마 보듯이 열심히 봤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0: 예, 예, 예.
1: 근데 뇌는 드라마 보듯이 공부하면 저장을 안 해요. 영화 보듯이 해야 다음 시험 볼 때까지 저장이 되죠.
0: 와, 나 지금요, 박사님, 저희가 네. 지금 이 중독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네. 그러면 영화 보듯이 공부하는 거 뭐냐? 이게 갑자기 너무 궁금한 분이 막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영화 보듯이 공부하는 거?
1: 영화 보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해주냐면 영화는 보통 짧게 한 45분 본다 치면은 45분을 내가 한번 체크해 볼 때 영화 보듯이 한번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간 정도는 쉬라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머리를 딱 식히는데 더 중요한 뭐예요? 이런 애들이 가장 공부 안 되는 애들이 공부를 막 열심히 했어요. 딱 끝나자마자 공부 다 했다 핸드폰 봐야지 딱 이렇게 봐요. 그러면 공부와 핸드폰까지 연장해서 뇌는 봐요. 그러면 공부한 거를 뇌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핸드폰 본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뇌는?
0: 핸드폰 본 거.
1: 그 얘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모든 공부를 했을 때 최소한 30분은 핸드폰을 잡으면 안 된다. 30분 전 핸드폰을 잡으면 뇌는 구분을 못해요. 더 중요한 걸 저장하거든요. 얘는 버려요. 그러면 한 45분 정도를 정말 영화 보듯이 공부를 하고 그냥 1시간 놓으세요. 편안하게 핸드폰을 만지지 말고 좀 뇌를 충분히 쉬었다 싶으면 또 1시간 공부하듯이 하는데 그러면 놀 때 아이는 불안해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요. 근데 드라마 보듯이 하루 종일 공부하고 나면 뿌듯해요. 와, 나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어.
1: 그러니까요.
0: 여기 함정이에요. 드라마 보듯이 야. 공부를 하루 종일 하면 뇌는 진짜 뿌듯해서 집에를 가는데 성적은 안 올라요.
1: 와.
0: 영화 보듯이 공부하고 쉬고 영화 보듯이 공부하면 뇌는 불안해요.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쉬면 안 되는데 내가 쉬어도 되나? 엄청 불안해하는데 문제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
1: 기억이 나는 거예요.
0: 기억에 대해서 시험 볼 때까지 저장을 하려면 영화 보듯이 해야 돼요. 영화 보듯이 공부하지 않으면 결코 뇌는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고 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와서 한 시간 정도는 뇌를 시켜서 대화도 하고 다 스트레스 풀어내고 그래요. 그리고 들어가서 짧게 영화 보듯이 공부하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1: 야.
0: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요것만 또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네. 오늘 대화해 주시니까, 네. 아, 공부 잘하는 법, 저 영화 보듯이, 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저희 대화의 또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
0: 네.
1: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네. 그 대화에도 집중한다고 참 중요하다.
0: 그 대화도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느냐, 영화 보듯이 대화를 하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드라마 보듯이, 내가 형, 알았어, 아빠, 알았어, 이게 아니라,
1: 예.
0: 정말 눈을 쫑긋 귀를 쫑긋 눈을 뜨고 그렇게 아이하고 대화하는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대화해라 그러면 오늘 친구하고 잘 놀았냐 뭐 며느리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대화하니까 이게 드라마 보듯이에요 영화 보듯이에요
1: no.
0: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애들이 유튜브를 딱 켜요
1: 예, 예.
0: 그럼 쇼트를 계속 넘겨서 봐요
1: 네.
0: 쭉 봐요 그럼 얘가 여기 있는 지식이 들어갈까요 도파민 때문에 보고 있을까요
1: 그렇죠.
0: 이거 내가 본 거가 그 다음날 되면 어제 내가
1: 기억 안 나죠.
0: 1편 뭐 받고 2편 이게 기억이 돼요?
1: 안 나죠.
0: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걸 왜 보고 있을까요? 도파민이에요. 딱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얘가 지금 도파민을 보는 거지 딱 보고 나서 접고 자고 나면 그중에 본 게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듯이 공부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이 갈 수 있도록 그동안 애가 뇌 안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좀 풀어서 그 다음 넘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진지한, 그 진지한이 뭐예요? 영화 보는 것 같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대화가 없어요.
1: 야.
0: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근할 때 늘 얘기하잖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남편을 오늘 대할까? 어떤 옷을 입고 남편을 대할까? 이거 부인들이 에이, 무슨 부부가 이러지만 그렇게 준비하면은 그 가정은 준비된 가정이니까 행복하죠. 다툴 수가 없죠. 남편도 내가 들어가서 첫 마디를 어떻게 할까? 오늘 아, 나 힘들어. 말 시키지 마. 이럴까?
1: 예.
0: 아, 여보 수고했어. 오늘 하루 수고했어. 어떤 말이나 따라서 기획하고 다르거든요. 아이하고 대화하는데 아무 계획 없이 대화한다? 이건 0점짜리예요. 우리 아이가 오기 전에 어떤 걸 물어보고 어떻게 질문을 하면은 아이가 가장 영화 보듯이 대화를 할까 하는데 엄마는 생각이 뭐예요? 요즘 너 친구 누구 만나? 이거 뭐인지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이미. 어떤 친구 만나? 걔 공부 잘해? 걔 집안이 어때? 완전 조서를 꾸미는 거지. 이거 무슨 이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하고 대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자, 네 친구 걔 아빠 직업이 뭐야? 걔 공부 잘하냐? 걔 만나지 마. 그럼 얘는 이미 물어볼 때부터 머리에서 알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이미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얘가 진지하게 대답을 하겠어요? 아빠 하나 숙제해야 돼. 엄마 나 들어가서 숙제해야 돼. 숙제 밀려 있어. 들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대화는 자식과의 대화입니다. 친구들 간의 대화는 그냥 기획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대화해도 돼. 왜? 그렇지. 내가 얻을 게 뭐 있어. 둘이 편안한 시간대로 네. 자식하고는 안 그래요. 가장 어려운 대화가 자식과의 대화예요.
1: 박사님,
0: 네.
1: 오늘 극동방송 가족들 자 밤이 됐어요.
0: 네.
1: 애들 만나요.
0: 네.
1: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0: 저는
1: 어떻게 물어봐요?
0: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제 자식이 다 컸잖아요. 네. 지금까지도 우리 아이들하고 공통 분모를 항상 만들어 갑니다. 축구를 좋아할 땐 축구를요.
1: 아, 그렇게. 네.
0: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던지는 거예요.
1: 아. 오늘 월드컵 2차전. 네. 오늘 월드컵 2차전.
0: 오자마자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0: 너 누구 오늘 몇대 몇일 것 같아? 우리
1: 아하.
0: 어디서 응원할래? 자, 어디서 볼까? 그냥
1: 야.
0: 다른 거다 제쳐놓고 우리 어디서 볼래? 내기하자. 자, 너
1: 야,
0: 몇대 몇이야? 하자.
1: 오늘 어땠어? 오늘 경기
0: 그렇지.
1: 어땠어? 오늘
0: 예.
1: 경기.
0: 이런 이야기를 아이하고 나누면서 얘는 늘어져서 오는데, 어? 그래? 이게 영화 보듯이잖아요.
1: 야.
0: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기획을 해서 제가 저희 아이하고 공동 분모를 만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사실 힘들죠. 힘들지만 그 얘기만 하면 대화가 돼요. 근데 다른 얘기는 잘 대화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일적인 얘기가 저희는 같은 바운더리에 비슷한 일들을 하니까 일적인 대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와 눈 보고 대화할 때 진지한 대화가 될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 그렇게 오늘 월드컵이면 어떤 질문을 할까? 그것도 또 재미난 질문 몇 가지 해서 자 우리 두 가지 중에서 내기를 한번 해보자. 뭐 재밌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좋고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부부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근데 가장 위험한 거는 드라마 보는 대화. 아무 의미 없는 대화는 차라리 안한 번도 못한 거죠. 네.
1: 자, 오늘 인간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홍 박사님 이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이 링크 또 많이 보시고 지난주 영상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요. 아, 지금 우리가 도박 또뭐 중독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다가 지금 박사님 결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들어보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들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께서 은혜를 주시는 복된 금요일 아침, 오늘 인간 수업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로 인간 인간 이렇게 두 글자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홍양표 박사 링크 이렇게 하시면 문자가 안 갑니다. 인간이라고 우리 2420님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감동이 오신 것이겠죠? 인간 수업 영상 링크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인간이고요.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을 해보시면 모든 콘텐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 수업 영상도 지난주 지난주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미 때문에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의 정성, 그 기도, 그리고 그 노력들 인간 수업과 함께 꼭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는 오프닝 말씀, 또 어제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인문학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응원하시나요? 어떻게 응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독일의 듀스부르크 에센 대학에서는 음란물을 많이 보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발레리 분 박사는 알코올 중독자의 뇌처럼 회백질 부위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레이첼 바르 박사는 결국 전두엽까지 망가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심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의 변화, 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행하는 간음이며 마음으로 행하는 간음임을 알게 해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0: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지 않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듣는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Good morning.
1: "하나님은 날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잘 아시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우리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의 진가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진정 어린 시선으로 나를 평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가요? 또는 내 어려움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내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신가요? 오늘 아침 이걸 한번 기억해보세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이름 없는 들풀과 같은 나를 알아봐주시고 또 사라져가는 내

이름을 꺼내어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아껴 사랑해 주셨다고요.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또 이미 그 사랑 몽땅 받고 계신 여러분, 이 아침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주님은 아신의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갓모닝을 찾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면 그처럼 든든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날 알아주신다는 것 정말 기쁜 일입니다. 날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 주님이 날 알고 계시구나 확신 갖고 이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처럼 나의 인생, 나의 길, 나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의 응원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걸 깊이 깨달을 때 정말 정말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깊어지길 소망하면서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오늘의 말씀 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은 만나라고 출첵해 주시고요. 또 금요일 아침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성한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할 텐데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 찬양 후에 3분 메시지 함께 나눕니다.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사랑은 감정보다 행동이라는,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사랑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그래서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원수를 좋아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원수를 향해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라는 명령이다. 여러분, 오늘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늘 이 구절에서 얘기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진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랑이 안 될 때는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들으셨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랍니다. 미완료 시제. 이건 뭐냐면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 끝낸 게 아니라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이 못 박히신 상태로 계속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뭐

변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이 변하는 걸 희한합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기적이죠. 신기합니다. 내가 변하고 나면 상대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8절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구절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큰 격려입니다. 우리를 그냥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그 아버지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싶어합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녀의 자녀된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함이 오늘 이 본문에서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이방인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말이죠. 이방인들도 세리도 그 정도 수준은 사랑해. 그 얕은 사랑, 낮은 수준의 사랑. 너희는 다른 사람이야.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분은 사랑이신 분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말 자체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무슨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이 와닿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도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성숙이고, 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너무도 이기적인 사랑을 했던 우리, 나에게 도움이 되면 사랑을 하고 누구를 사랑해도 끊임없이 어떤 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심사하고 규정하고 그리고 내치고 했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우리가 늘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질린 게 그거잖아요. 어디든지 차별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계산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조건을 달잖아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우리는 그냥 내쳐버렸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거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 같은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보복의 원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저주를 쏟아붓고 복수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적대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 서로 싸우고 또 죽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전혀 다른 인생.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내 사랑의 능력이 주어질 때 그 사랑의 질, 그 퀄리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 주변으로 가득 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사랑의 눈을 뜨고 우리 주변에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사람도 내치지 않고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내 이웃이 되게 하고 또 내 삶에 찾아온 그 주님의 사랑을 그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전혀 다른 클래스의 인생을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 중 일부를 편집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차별과 또 계산적인 사랑에 지친 우리에게 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도 알게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산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서 멋지게 사랑하는 금요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7월분 생명의 삶 키트책이 도착했습니다. 7월 생삶 키트책 받길 원하시는 분은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큐티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신비의 영역에서 섭리하실 줄을 믿고 오늘도 힘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의 소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빛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원촌길에 위치한 광주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던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그렇다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아래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에베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심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를 받을 이 에베소 도시의 이 당시

에베소 교회 당시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만이 오늘 이 말씀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동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그리고 교통과 상업의 요충 지역이었습니다. 동시에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가 또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아르테미 신전이 놓여 있었어요. 이 아르테미 신전은 축구장보다 더 크고 거대한 대리석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신전 안에는 수많은 여자 사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이 제사라는 것은 종교라는 이름을 빌려서 집단 음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이 음행과 탐욕 그리고 마술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타락한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문화 속에 젖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환경에 서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단순히 어둠 속에 살던 존재가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내가 어둠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영적으로 마비되어져서 소망이 없이 죽어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 안에서 존재 자체가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 존재 자체가 찬란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행하다 이 원문의 의미는 매일의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걸어가다 쉽게 또 다른 의미는 삶의 흔적을 남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의 신전의 음란한 문화가 일상을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전혀 다른 믿음의 발걸음 소망의 발걸음 크리스찬의 발걸음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착함은 흔히 우리는 보통 착하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을 시켜도 거절하지 못하고 또 손해만 보고 융통성이 없는 때로는 나약한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야, 그 사람 착해. 그러면은 이런 말은 때로는 일은 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은 참 좋아 라는 이런 뉘앙스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함은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움직이는 적극적인 선함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착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이 세상의 편법과 타협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선을 행하는 올바름.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 이것은 사기와 속임수가 가득한 에베소 도시의 상거래 문화 속에서 겉과 속이 똑같은 거짓이 없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당시에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그 시대의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성도들이 갖춰야 할 그런 삶의 흔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외치는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입술로만 외치는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 삶에서 나오는 착함을 보고, 내 삶에서 나오는 의로움을 보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진실함을, 이런 흔적들을 볼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해서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세상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인정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 문화를 거스르며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이 원문의 의미는 금광을 캐낸 원석이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를 불 속에 넣어서 정중하게 확인해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순금을 얻으려면은 금광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순금을 얻으려면은 그것을 용광로 속에 넣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순금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어떻게 하면은 아르테미 신전 이 여신을 달래서 내가 복을 받을까? 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매일 마주하는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말씀 안에서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판단해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선택의 이 길을 선택할 것인데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내가 이 계약을 맺는 것, 내 입술로 이 언어를 쏟아내는 것,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이렇게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중소기업 중소건설 및 토목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집사님은 회사 명운이 걸린 거대한 이 정부 주도 국책공사의 하도급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은 지금 수십 명의 회사가 어려워서 수십 명의 이 직원들 그리고 그 가정들이 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수억 원의 부도를 맞아서 이제 회사가 도산할 이런 위기에 놓여 있어

0: 그렇습니다.
1: 그 교회 온 성도들과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입찰을 준비하고 입찰을 했는데 마침내 바로 이 집사님의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최종 사인을 불과 이틀을 앞두고 그 대기업 시행사의 핵심 고위 책임자로부터 만남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만났더니 서류 한 장과 함께 제안을 건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최종 도장 찍기 전에 관례적인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전체 공사 대금의 3%에 해당하는 비자금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내일 오전까지 저희 측에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최종 사인이 나갑니다. 이것 안 주시면 내일 오전 중으로 낙찰 업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바닥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사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눈 한번 딱 감으십시오. 이런 제안이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내일 오전까지 그 어둠의 비자금을 만들지 않으면 회사는 파산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원들의 이 가정이 파산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로운 관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은 사업적인 수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은 뇌물이 아니라 마땅히 치러야 할 통행세라 말하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집사님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텅 빈 회사에서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한 낭떠러지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눈 한 번만 감으면은 우리 회사도 살고 우리 직원들도 다 살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선교헌금도 마음껏 드릴 수 있을 것인데 하는 이런 사단의 달콤한 제안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집사님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만약 내가 이 어둠의 제안에 동조하여 거짓 비자금을 만들고 도장을 찍는다면은 내 회사는 일시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도 살아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처참하게 가려질 거야. 영적인 분별력이 번쩍 그의 뇌리를 스쳤던 것이에요. 이튿날 아침 집사님은 비자금 가방 대신에 성경책을 가지고 그 시행사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은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부장님과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비자금을 만들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내는 건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비록 이 계약이 파괴되어서 제 회사가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도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도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준비한 기술력만으로 저는 승부하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시행사 부장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아닙니다. 이 부장은 그 자리에서 격노를 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집사님의 회사는 최종 낙찰에서 허무하게 탈락하고 말았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미련한 패배자고 융통성 없는 실패자였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회사에 딸린 그 직원들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사장이었던 것입니다. 밀린 자재대금 독촉과 직원들의 한숨 소리가 이제 사무실을 가득 메웁니다. 집사님은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이 내가 무능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 집사님은 하염없는 그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회사 문에 붉은 압류 딱지가 붙이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낙찰업체가 변경되어서 한창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그 부정 비자금을 챙겼던 이 시행사 고위 책임자들과 뇌물을 주고 낙찰을 가로챘던 경쟁업체가 내부 고발로 인하여서 발칵 뒤집히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검찰의 대대적인 조사를 통하여 줄구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고 이제 국책사업을 주관하던 정부 부처에서는 급히 정직하게 자재 납품할 수 있는 투명한 업체들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 과정에서 과거 뇌물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이 집사님의 회사의 그 견적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제출한 그 기술력이 월등하다는 것도 이제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의 이 회사는 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는 기술력을 인정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성공 사례도 있지만은 때로는 실패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했는데 결국 회사가 문을 닫는 이런 성도들,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부정에 굴하지 않았어요. 설령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겠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 빛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의 자존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치열하게 시험하고 당당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성도가 세상의 어둠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이 단호한 영적인 선을 긋기를 명령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이 책망하라 이 말은 정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부정을 저릴 수 있어?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이냐? 이런 책망 입으로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책망하라 이 말의 뜻은 빛의 자녀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내서 결국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 불의를 책망하고 세상을 책망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삶으로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내 입술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울은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잠에 빠져 비틀거리는 성도들 향해서 천둥 소리 같은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14절 또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잠을 잔다 이것은 영적인 무감각인 상태를 말합니다.

0: 내 삶이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직장과 일상의 분주함에 치여서 예배의 간격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죄에 대해 둔감해진 채 그저 남들 사는 대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우상으로 삼고 똑같이 음담패설을 즐기며 똑같이 이기적인 계산기로 행동하는 이런 상태를 두고 잠자는 자여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까지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 있을 것이냐,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오직 빛 대신 하나님께 고정하고 이 절망의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니까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가슴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이 환경을 압도하는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어둠 속에서 에베소라는 거대한 어둠의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라, 주를 기쁘시게 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라. 중소기업 집사님이 일터의 유혹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결단을 가졌던 것처럼 호프만 목사님과 성도가 절망의 밤 한복판에서 깨어 일어나 오직 예수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걷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악한 시대의 어둠들이 한순간에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가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5국에 7272번 광주 샘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뜨란. 미국 교회에서 가끔 사용하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대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가만 들어보면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네요. 거북이는 오랜 시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읽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거북이가 아니죠? 몸이 밥을 먹어야 힘을 얻듯이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도 용기가 필요할 때도 방향을 잃었을 때도 결국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거북이의 특성 중 하나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머리를 등껍질 속으로 숨기는 그런 본성이 있죠.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붙들고 변화보다 익숙함을 선택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머리를 끌어내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죠. 생각해보면 신앙은 하나님을 내 취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여정일런지도 모르겠어요. 거북이 교인 어떠세요? 거북이 교인의 증상을 좀 갖고 있진 않으세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